0: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대상 배경자 비치 토이 폐지라 진투 시할디 강중 산투 친상 자동망비 대상 송희 예바시 생일로보나바 공도 세바디나 쇼소 잠포 라린다니 망자 대상 개니 시비거인
1: 로딘 주민강 된신시 단진 야보시티 퍼슘가 전제토니 벌스위진르토니 로딘 등아 코와 딘

0: 오늘 공감사.
1: 어, 감사합니다.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어디란데 자샤사든 나제 쇼르와.
1: 어.
0: 그래서 단데디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선조 가서 말로다.
1: 어, 어, 다가래.
0: 디 단데 이제 지난 게 뭐 좀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너 제베나 저 총전된 게 장난 아니죠.
1: 와, 와 이나.
0: 그래서 디 게임 근데 이제 지난 게 괜찮아요.
1: 어, 다 된데 신이나 때디 내고야디 아니 너무 좁든 로브다르 친방하라 다디네 로브다르 친제니 그 초용제니 그도 자샤사되기 어 로무디간 지 제니기 얘기 디제발 다 정저기 이네 강바지 예진 김정조가 준주지 쪽인다라 어 다 김정조가 준주 쪽 제니 쪽지지 그 쪽이나 다디 니 너무 좁든 좁게스 디제제제 담이 총이소로 제가
0: 어
1: 로니즈 제다 다디 팀원에 다 전화한테 이제 지에메
0: 봤다.
1: 다디 그래기 이제 제제 총이 제제 용도 담이 총이네 저 담이 로가 총이네 저 차단이 통치부 제제 담이 그래 요거 됐어다 난 알메 봐디 다담이 요거기 도사에서로 된대지 중소스 야보셔보 제도 제네기데 미콘조기 간다 남자한테 되지 들겨송하나 단단 조용한데 접제니게데 니동 접제에 봐 갸디게 하신 거 같아 아주 로가내기 중지 페이지 뒤도 로게 중지 부분도 놀라 어 콩 페이지에 담이 자샤사도 시딜는 부디니 시지데 담바지 봐스다 콘디데 송이다 다 결사 토번이 되지라 자샤사도 되지 제제 용도 결래 강에도 뭐 가라가서 쳐 봐서 다 이내 고 망조기 내자 그 그다 그게 바고 그게 처리네 그 냠아 보지고 지에 매 봐서

0: Talaga dini ko sisi gilaga chigi. Kong dini sungi da. Ta ta nene ni minyar jukjile me, chujujile me bunga. Dini ko pogi duylam da dini ge yonge me bunga. Ta wa dini yindi ukmi kongi ngana dini sungi da. Ta ni gyada kya shimbe kanga. Ta di kyure ki nye gyong che tobo do dini sungi. Ta nye gyong di kong... ngare ki che tuba si che chen de ne do chu ku ge ba ne che chen de zhong zui ne ki ana zu gen zang su de wa de de che chen de da ba de zhong ye che chen de
1: da da da da de chen ai ne zhong che tu du ge le de ji te zong su de de de zhong ya me ka tu ku ji su su su de ji ji ye che ka tu du su ne de ba ka de de
0: ta de de de yin la ta kong mi de de song de mi ta nga rang ga ya mi chun ju di su ni bo gi du lem ji me ba nam sang ko ta su su su su mi di yue go di lo nge ni zu ji du nga la di nyam nyom ma song ga la ga za le do ta nga la nam sang ko ra le ge ji na ga re wa di o ni gong ji tu ba sa je ne go di re je je nga la je ba la
1: je je ha su tam de dong gang ge ze su da di ge cha zang shung ge dang jo re
0: ti je si na o ta zhe gang di ngun sha sha su ne ko ra dang tho ma tam isi shungi kebe namdang shi baga la tadi uyozhugi namdang di shi baga tam thoma wadi ne jayani di ne zhongzo la zhongzo zhan shabu shi baga tam isi shungi zhongzo ki kukhaan basi na ngala su bauma dang diyo ta nye mi zhuyongan jaya jaya baga tadi diyo di zhongne ki ngala mangwi dang jaya jaya nye ki nye zhi da tenzu cha zanya nyuzho jaya chula o la nye zhi nyuzho jaya ne ba yang kore ki di ba bet namgo ki mi tenmu tenzu da kanja kore ki jikgui di mi kunzu どうちゃんちゅうな。てて。で、だんだ、え、マングダディ、ロジェロメス、チャシャサドゥギディ、シジュギディ、マングディメント。とマングディマバラティ、コルトンエディ、コンゼイタニ。キャプチョーラン。キャプチョーランジェジ、だゾンエギ。お、だクレミディレスジェジン、ダバリエ。タミニエ、キムゾンジョガニクンジェベクドルニエ、マンゾレヤンデバ、シェガンディレスジェ、シェガンナ、ジュバトゥエディレスジェン、タミコ、カラカサムキミ。 직변조도 그 맞아 속에서로 다 맞아 제나 맞아 속에서
1: 당
0: 토마기 고 속에서로 들려 지쪽 지대시 디네 젠지기 롱에 능주는 진이 등아 동아 동지 양 그래기 슈링 로링
1: 아 조선다야
0: 와 조선다야 와 도제미 시주 야부제 제미 디디 등그레 가니스 망부지 시주 제시다 와 들리지 좀
1: 네 제미스 다지 라브텐로 그디 진이 냠녀요
0: 말 와 와 도스
1: 니네 맞아에 강해요
0: 와 봐라
1: 다다리
0: 다다라니 데미 진님이 나랑가네 바미 담이 쪼배고일미 기교김이 부르다든지 디기고 미 소소라브라로야 고 김전님이 로비온 고 덤지디 단지비 간이디고 쇠사방 다 초도 연전도 담이 마사 망부단제 드레지에 용해 매몽아 미 김전군의 샤샤
1: 너 빨라고 써야
0: 되나 어 도제 용해 제명아 어 디크도 디다 고르다 미시중내기미 망우 미 람상으로 마사 조에로 치족지당 데디네 디 심바기미 주린 로린 데가 당제 제미 그 시주 야제제 간이 멍부직 세톱 좀
1: 더 더리 올 라스라스 단다 데 투어 총조데 템바 카제스죠
0: 다딜어 단다 템장 숨숨뒤 미장 갸든 업주죠
1: 예예예 올 다 단다 데 나레고 둘레고 세디 투어 총조기 데로 가서 다 룽베게 갸즈르고 토제디
0: Water kan ada,
1: wah
0: ini. Tapi tahu kau ya dia kumpul di sini. Nada, ngadon kami tuh justru itu. Kau yang kau siapa tu mixer bal. Kau tu jambul lingkuri tol. Tapi kau tu mampuji kita tol siapa jambul lingkuri tol. Sebab jadu mana tak cuci sebab tosu lagi. Jangan tu cik insta di kau. Oh oh, tuh jangan tu. Jangan kau tu kau mixer sabar jawab kan. Tapi pama yang tu dia. 드레싱하는 다 가중원의 초제 토시기 참이기 세우지기 어디기디 나동 겸이 된주시기 초제의 시제는 그래디 저가 미스다 다디 다고의 경제 강세 멍부지기 드레스 담이 나동 겸이 된주시다디고 다 미 초제 토시기 바제다 다 멍부지 용이 되지 아 내디지 공지 예능아 그래지로나 이 소부 아르팅이나 메로 저와 도제 멍부지
1: 나가 요거
0: 더 괜나 요거 돼서 그 얌제 쉐브 중지 근데 답변 셔셔는 아주 몸이 아주 낭세해 봐지 미 삼아 보시에 부지 그냥 아주 미
1: 저한테
0: 타콘스 멍부지기 로디는 다니엘 요고 동자 멍부고르미 내내 제정 타 멍부지기 코디스이다 차장 고래기 콘세기 슈네르 디지우발 타 백고로 타 롱바디니고 남다다 바르다다면서 니쉐스 로스탄 러브기스데 타 닐레레 블레브상 타 코 소바디다 가니 타 레미오다 타 셈바고르 기블루 멘자도스 온다 셈바 롱부 셈바 고레 타 조난스로 테르마두디 원니네 Tikis, Tukjinne, who saw Tungu, Gungri Tungu, Zadang Tungu, Shivjo, Tayaka, the way young chick Kashaji, the Tenako, that Nimachizule do this room in a deco, Chukur, the Yunjong, the Lumadon Surujan, and you do into gas. What did you do, Nedu? But Sodam the Barra, Jevjin, what did you
1: say?
0: Shaman consumed this city that dummy Nansa Kuyabala. 디지기시다 미코레직 초아 젠즈 쳔부제 미소 토부제다 코치 폐기하고 싶지 어디 뭐 부수 도시지자다 추 덴바데고 담이 진내기 수율로마다 뭐 간이되다 라미오다 이네 코 디지기시다 코 질딜럽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면자고 기부 면자 산주기시다 망부지다다 니네 팔 로제다 니네 대교디 매저 걸 재미도서 그 뭐 생각이 있고 뭐들 수율로마다 이제 뭐 디데르지
1: 라스 제 안에 담당한 선생님과 나 레라치니 먼저 도와 종족이 마조라멘조
0: 어 이나 찾아 어 저가는 레지 이민도 나츠셔
1: 아
0: 다디 콘소 딘제이나 저디 능기 아마
1: 다
0: 능기 아마 콘소미 고 쇼레 용버스로
1: 싶어
0: 다 쇼베린 장다 디제니기 미 종기는 시 저가 침보 스미 되고기 매바 인제 제상 고 쇼레 용버스로 제제 민당아 지을 다디 콘소원의 사진에 약보셔부터 쓰기 진에서 소소미 쇼레기 디기 담이 쭉롭지 봐야 미 조선동에 그 코보야고 싶어도 쓰기다 제상와 디기 콘소 아직 좀 레슈다 때 롤러 종조로 그래기 톱자스로디 롤러 티주양아 지양아
1: 아 랭겐자람베기디
0: 리즈베디
1: 아 로지레 티주양아 종조
0: 종조 제지오
1: 아 선나스 때다 종조 로지기 용바
0: 와 바라 때
1: 좀 배제도
0: 어 되는
1: 거 아니죠 선나스 제 단다디 레가 진이나 가서 저래
0: 레가 진이 누신이나 다 단다 레가 지기에는 보면 지우티니 어 고민이면 인간대양 또스 쇼슈제 제자제방을 들렁아동 좋게 주제가 봐 단단하다 아마 콘솔레이지 심바디언어 타고 쇼백이 조절해진 이제 쇼레스로서다 니동게하게게 제제전 더서서 연제지죠
1: 다다 코나서 섬레나로레지 가서다든데 쇼심부 유지리
0: 어 나도 약보셔도 코치네고 쇼레 봐 그거 배 미 도배 결제제 관계하는
1: 좀 조금
0: 매봐 소심이 난 가도 되는 젠다고 되고 남준이 있는 미 고대 기대 봐 다가스 되네 되지고 게런 봐 근데 이걸 뒤 간바 레드 제네 야미 진내기 소소기 용보예요 봐 간제를 다 소소미 레종이에요 야고 싶어도 있다 근데 얘는 오늘 샤니레시 그래기 포기기 갑샤다 년고 된수 차선 거다 다 미주버 저리 진제지 제보 잡고 최선 콘소 등은 전에 발로 고사 토보지 추디야 때때 보면 방 그거다 차선 회사에게 아 어 회사에게 나가지 정도 개방하나 다 정리기 그래 지금 뭐 저냐요 어디를 회사고 회사니 주 독세제 차선제 소개 최선 콘소를 내가 런디 거기 그래 직도 발로 집도 계속으로 들어도 직도 차 차에서로 되는 차 아니기 뒤 지연샤는 포기되는 거 주고 지연 신아 전에서 곧 진내기 사토보제 추디 떠들 지연 어 같은 데 지연 곧 떠들 싶시 교고서 내가 지게
1: 지지지
2: 로딘 주민강 된신시 단진 야보시티 퍼슝가 전제 토니 퍼스웨진르 토니 로딘 등아 코와

0: 가고지 더 겨루어도 지지 그래 균균지 균균 다 균균 단도 정도 인준에 통제 야부 지고 때 그림이 가서나 뭐뭐 진진이 그래 자자사도 세대 제소 때문에 망조래미 그래 리쇼르 땅미 고자르 사이요 없지 종수 집에 냠되던 저의 배게다 소소 정의의 미기를 미세용을 때내가 야부 제시 또 로딩은 지방아 미 고자하고 없다 제장 나란 게 왔네 제제다
1: 디아브르셔
0: 가보체 다 요거 되면서 온 때마다가 용제 진 뜨거운 요비지 니 내기 다 니네 넘시 약도로 꿀어컨리디 커도 통합달라 다디 통도 민망 부지고 진 내기 쇼게 기 니세이 내비 공단 니세디 딱근 리퍼비 그도디 바르게 가보 쇼비치기다 다디 매제기 다 딩선 과기비 엄마바 다 방면제 쇼비 양디 시니빙 트랜스 양 캬그룸치 오라 캬그룸 다 차분 비미스기 닝제부터 제부죠. 얘는 주로 주든데발라 콜레지네 디네기 고겹서. 어 된조제 디심바기다 가마스나 나가제도 로제기 고기다디 기틱서 내도다. 고 삼서로 사삼서로. 제정어 디은 기원 중 디은 자도도 고모 샤스나 고카르마디. 아 하찬기 서도죠. 좋으나.
1: 따다리다. 홀. 왜지 따던데 공기는 숨숨. 남다 타니 쉬기든데. 사실 김배 손난 도시
0: 어디에서 와요고 된대서
1: 다들 다들 지금 대신 비게 달로 접준 유신하고 저지 단다 나가디 나가전이야 그도 럽다는 도야 무슈 소간지 지금 통전나 용야기 된대 공부 이제 저
0: 어 봐라 단예도 주주 되발 된대 지던 얘기 또 팔아서라다 코 람쇼스로 키면서 틀어 칭아 주용제제 대대무대의 진들의 지도는 공부시지 봐라. 단 예동 주도인데 와네 단 예주간데 제주대 예가사 갈다미 주양기닌지레고 인해 자다 닌지레고 감망부 용제 제자나 방아라. 다 단대원의 샤샤스는 니말의 요고도 무슨 자자망부고 두고 매대네데 봐 용대무대 양고 직대 봐 총안의 적지수로 유저 가져고 뒤 용버
1: Yeah,
0: 다 사간 딩원의 샤샤스는 두스이나 나라 당토마 다 조용한데 쭉 잡아가라 조용한데 쭉 재니 다 조용한데 그 업조르시 로딩은 두드려다 미쿠레기 직 가사간에 다 셰프슈이네 저 쿠레딩은 차장 다 세이시 잡으르시 룬다 영화 다 룬드 된데 나름이 딜에 되네 디잠기 나도스미나 딩에 딘다미 디가 되니 용에 매버섬진 딱고 다 나가서 동네야 사간지 드리젠다
1: 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
0: 담이 타기한 시중 얘기 지제니 용해 매왕함이 당토마기 미 맞아되는 미 시중 단제미 정한 소방아 다 소소랑이 얀 미 맞아다제 디제제 저디 담이 변 배발에 레슈에 미 가라가삼 동토방아 와디레르지 섬제 배족교이나 단 니네기야 니니 미 요고기 중앙시 바가라. 제 잔다 힐을 상한 주의되다. 피네야 니군 칼라디 디제디야.
1: 아.
0: 요거를 야부시도다.

Jesus,

Tanya,

0: 中央给给四人工作机车规定协定内测破格的满足内部规则党给四人入学理论追究了加学了协议 你对这个片天过时的一切用力看的车间女士多当不愿前方忙不正走行李两度没得扎起来白出了一个灯大厦举办灯昨天三个节选工给四里面规制一百八十重庆中秋节永春去节女士入学她绝也不会就让走车一百八十
1: 现在你给你人工节确实军人了安徽若选工给是人把一百车间就是列队帮过做把单这个选天过时了一切军人看给列队凑穷重庆多安的选工给是列队把就了用得批把日干嘛爱上就了咱们七多级别名
0: 아니 양민 윤대 미비에 아리 토링 뷰레 얘기 아르당 이랑와라 위시란 마초 요 제시비티 히라 죄카 팅티 흉여정 쇼니 변고 티제 타미 초친 죄주로 니카 힘고 시지레지 죄바지 칸니 아르 냥저로 초변 제카당 조딘 토크시 소 제카 지제 힌저 부당게 냥저 사다반데 예스라 제카 된자 부당 이타마라 비 기위 얼지 예스라 제 간냐 제비 가서라 흉킨 주등 루카라 간종데 니주 치미 히바라 고담 잡보 동여바지 칸니 아가나 시딘 제카 뉴치 도당 주지엔데 시비 추트 이치에 지노 자차르 베비 진지 뇽탕양 문예 자지 지랑도 효화당 모줄라 민슌 폰도지 시바지 他从中央的健康口送胸大学的错中周边让中了你这批就是这笔忙错解用不是休息的局天天写的卡就周把了你对你再约把当大等天天的写别你对卡你得让人中签堂里共卡了这就了记住写把是
1: 他从该年学长那边深圳第一人的训练证初级从头留着月北京人看不懂天天一女儿了一年归去学把当拥有着昨天人的开了一切如给这对头团建证的一边一家罗军的信徒三八多月初家对比出面两天协助你应用南边张进正在当第二年过了两年把的学用的我们学家人的军在当现在节目是我才能把学把是
0: 你先弄那些中秋人这是从给苏家进的杨坤国村进去边家级对策当进行的总当向中秋节人把村进的杨坤国村进们他人做协定过后了红开不结巴当李立农都是手协巴当着杨坤国协定这协议当村里当推笔工的人家被学协定所入职的协巴是年前了他在中秋节过人真都是该一边站着人都能够做一巴当人都头中有节三个当 中秋日卡当第一遍进白雪的公团别墅街推木日卡送所见人都能修比农的如卡九级他都能修一把当如卡九送了普用给人族写个当滚雪写个啥有把是满卡总给家人一节一夜红了日为郎居多大妈没多差他们这些月经刚日当安昆那日差都这位没多节平区接了金针一节 大卫蒙恩别有种些主要把是很多一把也拿罗大姐也当个把当主管呢日推大妈没多给人家用了大卫对策也学的一把是现在把天地就是三周学策的
2: 샤지진구르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Tata, cherong ke thula wajah tong kuli chewe nawan dung na. Leng ki kusimar yung ni. Rong ke rong la hebi kilindala kyung zam sen tong. Nzamling chweden zanzuk chi bewe himyu nyek hikano. Nzamling marik yong che trombo che. Chanyo mj.

0: 생각이 돼. 그때도 동안 이내 개개로서 슈브르 러시아 개개인기들 지리에 조차 다 이내 내라도 텐베급수 가르스나 급튀튀기는란 쪽 아니 서귀다 총기 라서가 가겠네 이교기래가 생기는 거 아리스 아니야 랭네 손으로서 우리 벨에게 그 모습으로 봐주지 아니 친구들 앵리아 발로 숨스대 디네 임베는 그룹급딩로라 임베는 양결추 느리서기 로스주기 야체네 아니 임베는 난세 편중진제기 표기 이게 지금 두스급이 되는 미식이나 같은 요 그 두스대 느리구나 진해야 봐야 가르스나 이게 근불지 니니 되나 임베는 산시 타이어나 야 가르스나 이게 니 숨지요 아니 아니 나도 그게 장시 난다 부진이 죽기나래 하는 것도 집중이 대합이 개경교에서 좀 매비지 안하고도 가르쳐 늘었고 시술실로 왔다 신술근득이 중독하는 내가 지도 안 같은데 실례디 장부인 뭐 하고 전에 안고도 야진 독진 안 뭐야 로 시대비 낭세 편중들 대표이 개개진 다들 내 돈 찍로로 임비는 나야 로용 아니 찍로디 가르치는 거란도 로서 팀퍼게야 룹도 가르치는 중래간 디나는 의리키니 잡지니 가르치는 룹도 이래가래야 더 가시에 대비 더 가시에 대비급으로 임비는 어느 나란수 급 뒤뒤나 차간질로 도배급으로 임비는 빈주 년진기나 선주지 땡기도 가 디나는 아니 그뒤 로티 로티 그 임비는 신비례시라 다르체야기 디체체네 아니 가르치는 네 편조 아니 가르스나 메마 룽지레군 기나래야 간다 감결이든지 니기레스 대안이 가시도 우리스 아디 선주디 루부도 통치는 응애 가르스나 그뒤뒤 나라구디 하사대요 내리에 로요 말 제단 선주티 아니 시지 제는 가서 대야 룽지레군나 명도 교가요 아니 죽을군에 대야 이제 내자 도시에 가르스나 나라면은 사실에 다 다다바도 가스나 동진인직 차자그나 내가 도스대지 대긴 개나시 분은 시리 땅아라 임베이나 땅아 장샤베 개갱 내가 디네 임베이나 룽지스다 스네다다 도르디는 나라서 아니 선주기 내가 시아디 고추바라디 땅아 있는 선주도 진저기 중에서 가요
1: 시에바
0: 뒤송당나라 디린산다 직 선주도 디지 중을 주여바 다들 룽진다 아니 한년디네 디지 중을 여비 한 디린산 나라서 차제기도 아니 근데 중을 디지 차베 디양 가르스나 만주 용진년디 레군기 가르스나 그지라이
1: 제라 대제 아니 게나마니 토담보 만주트발라 레디짬바 다 닌치이나 예니 고츠바 텐디치리발라 겐텐달라 토담보 닌치나 대연데죠 대대짬바 자지다 따텐레케 나마 디친레치레 대디 닌치 텐데짬바 따당한주 그 토무 나이지기 닌치 텐데 촌차치엔다 데네 닌치게 지쇼간지 테네 셰용 토네 메노 토난 제보다 데보다 tene tene khyang chu bu ji yin ji ma re de ne de chen zo kali chen ne chen yo
2: ta ti tu kar san ti yo ma re sung gar kir tlam ne tu yo ma re jing ne chi gyu che tu gor tan ti chog bu re kan cha ran ri bu stu wa wa di kan ne ten che les ko ki gu re chen da li yo ma re cha che tan da tak che ta twa le li yo ma re ta ti tu tu lu tu ba te se thong ya tu sin yin re ma tu min du ani kar chi gor sen na tan da Sugu kak, lesa yang atau lekun pakai cokro wate ya kari orang sana. Lu siang transfer ya, tanda pabean cisa. Tasan jual dia ta pakai tempat ini dia siap dia binaan ya di jisunan lah. Pak, dia cina kono pati, kurang jual lomba. Teh, ane asalnya suyon, atau siap cokro. Tapi kena cina, cokro tinjau diri tak kasur, kap tidur cokro di ta moni segoro wa. Jadi cokro 배지 추고랑 그 대야 단대 진짜 그 좀 말해 배슈 년제 잡전 전주적으로 봐 전주지도 님이찔이 앞에 나눠 놓고 좀 단대 자친데 로래 가는 소야요 말해 게 전주 강으로 배 고조에 가를 쓰나 달랑구나 동이야다 찍고 우리야다 진짜 쇼크 쇼르 다 님이지 코 뒤는 지금 자 가르사 소에데브로는 사실 게 아직 다 땅을 붙이는 고국 속옵니다 네 강으로 뒤 비게 나라 미케 접체 타른 사체 게 요구르 배진 괜찮고라 임비유 괜찮고라게 소 접로나 스케 접도 락젤 레치니 딱게 샤차브르 콩게 배디 깜바타 텐조 로소아 케제 미짝과 두어레 제도 콘 하나 대야 디 드스 요 말에 빼는 아주 컴퓨터 배치로 봐 컴퓨터 텐조 미 dusche konda chegure ta tinzo bana ji kayu yuwa tinne kita kayu cha aur te san cha son pe ge ta chu je yudu karsen tinzo ya ge ji kelam di yama re ta ji le yama talam ji le yama ron talam ta te sha talam tuwa mangu tuwa ji la tinre re ane ji danda karsu ro di sanju lo se tinzo ta ka shi ra yama re ale sanju lo ro yuna mi ji chlo ma chi je ke ma je ba su re ke jum na lo se kho tu wa re ondre chajen jobri dinre tan de sun de ngon de dinre yo mare ta ina de de mi samon lo bi chajal ya bet sim ju sibre sha gembe chung ti jile wa jin de ning ri de de ta tun ri sib ju ar de chang bu sib ju ar
1: gen ge ta ta de ne che so yong de zamba ngan zo kong ni xie na ta nga ina gu chu no xie ba de ru go de nge ke sen na lo jin xiao se ge lang ta ta dun ke tene palin che sa tene se yo de zamba ngan zo se na lo ta ja zamba to ngue bu de ming de la cha ji ming de la de wei jia ji tong yo me ba tene ke na ba tene chen ru gu do ta ta pe pe ji de chin cha ne ta ta ngan zo ge ne nin chi da long chi la so ba ngan zo le ka tene chi zo di zamba tene ke ju ren ji ju nyu yo ben ta wa da ge na ma zo ge tene chi so yo de zan ma do ko phon ju de che cha ne ngan zo la chi ngun ne ta tene ke pe hang sang go ya ke ne ka na ba chi re do la
2: pe sha sha na ji chen shu wa zhou ru wa
1: la so
2: ngan zo nian ji le cha sha ge na public chu go sha dokto chambu tikhiya ur, di mi tikhiya ur. Palen tuja sa parvati kyal tikhiya ur. Kuni ka tiya yu ma ri. Chiga gochwa su chiga mugit lamgur ta, palen chiga ur. Ta dangra dagar isha. Nga dangra nyambo tanda dinanzu di karsa, kesan yun tenla tanda karsa tanda ala zita. Kundi nyambo shira dungi yu. Kunzo dangri. Dangra tichidu tang ko tra hakpa tata tinda kaya mituwa chakdo chiri andi di lem jo tibiga kaku samza kuku dhichi chik chinja chini mato tanda sun tinda chakyan tinda mindu
1: laso laso di zhela ge janzu la yina nindu jelo la dudu ke pejumu ma kuncha lungchi lenko seru ko la dudu di nal pe yon di zaba dudu nga zu ke chi drapa yada yami na dudu ke yangu so kange ke lungchi de ta nyema ma shi kange ke lungchi de chidu ko ja jachu
2: ロットバラ、ヨニョヤサレ。だって、なんぞちく。ペギ、ルンリンシャジャギだ。知ってるうち、チェビね。だみ、ルンリンキ、ハバとペゲセマル、シバ。ペゲディンベイね、シドムケ、ムチュンがくれ。だ、ダンベチジレやん、スタマツレスギドア。チェディ、ダランレシャ。ヒネアンケティドゥ、カレスナ、トマグランスドゥ。ピンジョルンリン、レゴスミエブ。ピンジョルハサ。
1: ロットバラ、ジュニョヤサレ。
2: ピーね、あのピーが、ルンジだ、ニンジキ、キャプゼータ、シバ、ビューゼータ。
0: 라소 말라데 디트규 스네다다 지 마담의 차 유두 이면은 되는 신신잔의 예배적인 신비리 신잔 다 표기리 시티라 다르지 나르다르체 네 니도 야미 치글 다 당변 나는 임비나 아니 급티티 급 가서 룽진인지 직접 주네 변조 미마 룽지 레군키 참게 룽지 녀서 초생이 남도 티 낭지 엔급티디 가르나 미슈다 두슈 미슈 신다 그리토네 카르에스나 베링디기다 니니 자잖아요 자부가 되게 기대니 카르스나 도손도네 티제네 세부 중도 두치네 구주고 굴로도 디네 양 구입하도 제구야 좀생 흔들어서 군의 전이 임배는 나도 자기의 돈을 움직이다 그 뒤뒤 카르스나 농지 외부 이내 수업 이내 협정은 등 개랑 수업에 맨날 년지도 뭐 자샤베나 그 뒤뒤 개념 지난 돈에 등기래 양은 송가 돈 나도 농지에 왜 이래? 송가 터네래, 송가 터네 뭐 이만 괴념이. 야 너는 레핑이, 레동이. 나서 봤지, 레기 좋아. 너도 잠이 굴러네, 송체네. 아니 이만 제단 농지 다니는지 가르치나. 자기 돌아 숙침을 줘. 나도 편중 농지 내군 그급 뒤도 이만 농지 기참 시어로 봐. 자기에게 니, 벽에게 니 관계다니. 관계 뒤야 급 뒤도 가서 너도 잠이 찍네. 다 주변에 찍네. 동거 투배 니면 되게 내 손자. 남신 가르스 송가태 마다 괴념다로 요 말해 괴념 일이다로 요 디네 인도 예동 군인도 아니고 자제 되거든 다 다다 인비는 가라도 룽지 인지 다지 가르에서 소소 나도 안에 예야요 나도 가봐도 다야요 디네 고 피게로 야기 두 사바지 그리고 도체니 배지를 제가 또 신의 신의 삼사지 또 제네 안 감기 룽지도 예다기 이 자는 하나 숨는 신체빈 너무 인비는 가라도 다세계에게 나눠야 감계에 가서 책동국교 등지 등계에 다 덩비치 찍네 책동국교 교수 자제에 나중에 그 대중 소집을 또 놓주지다 디디오에 가르쓰나 감계에 농진 쓰기면도 참되게 그런지 그밖에 하나 제네 그 디디오에도 예범 하지 그게 나눠 열어서 시조리 생기 난난 까만 이슈쟁하지 쓰기 시집시행하 시집시행하 유입이잖아 아니 지기 선주 아니 제가 쓰시다 아니 디기 시리리 제가 쓰시겠어 디네 손체는 얘도 야미 찍려기 가르스 아다 주베 세진행으로 다다 봐도 이는 감기 룽리스 체네 고라 천남지기 동네 땅체네 비게지 진대지 고 비게지 균 다다다 나란서 되게 에 달로 인해 표현의 시회 정도 땅체네 로 준주 정하고 이제 디기 낭네다 나란족이 표기 접시 이내 저 이내 이내 저 지도 초 나서 표제가 아니에 그런 식 디 낭네 추 네 추 디 즉 세이젠 망변 낭네 추 세 롱리 샤샤디 피제로 치네 피제 드림스로 디데시
1: 제나 게게 다다 페렌테체데 좀 베카세 보드네 제마 마진네 예만네 간 조다 로요 바네 아니 다 다시라스마 메베 다데 칼레칼레즈네 나중아 고콘 듄라 타리토레요나 마마라 왕웨 롱체스네 데가 좀 외서 데데 잠바 나중아 군이 좀 버발라 근데 제야 용데 잠바 듄치로 자치오 고치로 다데 좀 마무지 롱치 데데 다데 베간르바 다닌체 외서 겐가 소브나 지 자치 장알레 지네 다베이나 단 듄라 가 죽 롱치 데 맞저 다지 베지 아메리카 그마라 데지 네바데 컨네나 지 존데나 당한 주지 신로 코네 연난자 야나 종체 게 연난자 같데 데 롱치 네바데 컨데지 연나게 텐달라 지 손나 체크 롱치 텐 담보 고용네 다 체크 롱치 라카데 데 컨데나 지 레완다 다 야미나 레완다 컨데나 요뇨엔
2: 다 데레샤 매쟁아 텐치 도 든주 던라 데 진비유 디도 두아 총어 담규디 겐소나 든라 샤닝 디 제트 유나네 당당하게 세워도와 뒤뚜지 니무질 땡기도 땡두자 다 망조 되게 뒤뚱팀 뒤감 가셨던 거 뒤차차 내가 코를 넘기면도 냠부 협직 제제 가서 동전날 밀파주 민도 다 따셔 가셔 장면선 리선도 지금 저도 뜬다 따셔 땜에세 왜냐 협직 용고요 아니 룽리사한테 오늘 드네 제지 가서도 항상 해야겠다는 여바지 배차차 룽리스니 디 그게 사르제 죽중에 학벌도 미릭 튼지에 더 때는 돌다 제제티 원에 생각 잡지 못 들으세 못도
1: 나서
2: 이제도 망조게 가보시오지를 능 요어 봐
1: 나서
2: 전에 안 룽진 된주 간이야 된전에 저 남주 나를 지르리 유지하래 룽진 것도 참자 정신으로 내 룽도 소신 거요 나 전주 나 룽도 소녀래 다들 세가 다 된다 진짜 룽도 소고요 딱 거기 땅에 저 러살 룽진 매나 하랑 찍 내주 첨부직 체대배수로 체그래. 가장 대표직 남다르던 데다. 재맞답니다. 진짜 싫었던 것도 빼서 네가 됐던 것도 단다. 종계도 하고 그나저 배맥이 냄새. 난 빼마세 냄새 것도 다가내나 된 직전도 첨부 협직에 전화 준 것도 근데서 다 농래사대 협직 가내던 거 유나서 뭐도 제하고 말아 봐. 사실 야고지 유녀여 말아 봐. 자다 농래사 빼마세 왜 죽첨부 다 먼저 뒤쳐야지 좀도 녀동 주미 제르 진짜 로틴데 제일 친한 주디 계산 연대라체 됐네 다 콘도 걸어주 먼저 되게 다 사지려야 진짜가 침물이 다 진짜도 개점 쉽지리 뒤나로리야 콘도 뒤나 원고견 제시도 코 단단한 아주 롱진 레전드는 괜찮음에 도실라 숨다 튀고 봐 숨다 장제 숨다 배통 그러나 뒤나로리야 좀 봐버리자 년지가 싫어지고도 주원 예적진 재충대 좀 돼야돌라 가짱게 죽지물이자 야구 쉬우차이자 아니 간주 간다스는 그나 배 왕부정제 그 고무제외면도 나보단 누야여 말아봐 어떤 농치 년제 장제 와 딘데 통하면 뒤지고 말다 망고 충샤 죽어도 대상 안 줘도 제도 냐마 농비난 그게 잠시 년제 나 뒤에는 저 링넴 그래 내세 배우고 두벅고 폐기해 망도고 삼로를 대간다 농진이 오늘 야보 수업이 있나 오늘 편도 다 돈을 편도 대래 체르마도 충주고 말했음 것도
1: 라서

0: ge jang chu la ina ka te de tho tham po che ke long che ko ya te ta ka te de kan re na ina
1: ta tu si nge sun ra di ti ti ri ta chi ne ne jang zhen ri jang zhen che ne jang zhen ya chong se sun ra di de gu gu ri ge de de nan zu chong zu den zu xin bu se ye ma ina ya long ri ye bo ji le yo ma
0: na si
1: ta nan zu bong zu long ri ke di dang ba yin ne ne zu chen su zu ge lu yin ba yin na kong zu ge gu wa ra chin chi 진데 롱지 진데 녜부리 따따디 가르스 녜첸 아니 아지 따디 롱지세 근데제네 용구요 아니나 디도르지 나올지지 시고 용 따따빈나 간조 딜링리레군 딜링리 당첸 롱그중 담바코베 디나 다른 쇼게 얘기 아직 됐지 디나는 얘기 좀 있으네 다 비지 티샤 따지 찬자서 첸 에지 난조를 디르지 매버 컨디션 김상 펠로도 디네인들의 민도 난조를 뉴요 디난의 미디게 깨딘데 가세기는 선유시도 가세기는 루시에든 게 가세기는 남다든 양 참르 참르니 다다 가르스 아직 진데게 둥디 되가다 나서 왔는데 근데 삼에 나와지도 디네 니베데 나 그네 가르스 총세네 매 장지 종로 많이 뒤이세 나다를 진라서 시도 이 장자가 다디디 가르스 그게 장자 장다 티다 그뒤 장다 그네 가르스는 장지 좀 된다 아니 녹신거를 주신 장다 티 당신 좀라도 뒤 있네 니고 저도 좀 일 딱 가르던 그래서는 변종은 농진이 그러고 가르스나 농디 티 가르스 장다는 괴자지 당용 것도 숨발 참 독시야 그죠 사실 아니 급 뒤뒤 돌 뒤는 지기 소주다 다달라도 가바달라 소보 미디 있네 거기 뒤 가르스는 니벌로 지직 되죄로 신바 있네 그 뒤에 나도 땅 인구 땅 광무 땅 지구도 와 지 되죄로 지 근데 질 근데 근데 가발리에 미 지가고 이 바티 다 디나니 임비 있네 가르스나 계지계나기 선주 그봐 디 가르스나 나도 되도도 하고도 순내 소수에게 예용기 아니 가르스 그래 지기 신규다 조규 민다와 가서 가네 가서 지도기다 신예다 돌래라서 피게 컨트롤 인지니어 컨트롤 밀라서 저도 시도 두고도 와 티인디 이메나 룽디 딩 아주 가르스네 급지도 전에 나랑 면에 사실 직 메론 직 직스바 나라도 지도 15 피게 로야기 아니 남바티 디나네 가르스네 구디 인지 구디 안도 달라도 당보도 타 당보를 지디 인지 디요 마라 차관이 시다 통해서요 진인 로에 주고 말바 대딘데기 가르스네 그 토 당마기 두세니 아니 진중기 지 나라 이미 이네 대바 지글라달로지 야즐리 제니네 선주

0: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tene so inde sa nga jam phai ten ro sa la yore ni nga amala ro she ne tere yuma mambu che nga zu ten kala yong ko gur ba la nga zu yang ne yong ko ande dumbo mambu ko ya nga dumbo ko ande de nge nga zu na lu ti chung ju de de ki ro gu yo nga ra ji bo yin ne ane ji ro sa da ya me na ya kha te se gur nga zu chu chu ya tene me sa sa ja la kha te tene kal ane tene nye de de cha ma ko nga zu ro pa ji me be de ma to so so jo ki jing go go ji le ga ji le de de cha ma ka le kabuta tene nyu nyu bu tene yong no ko nga ro pa nang ji ji ya me na cha si hi yo re ya me na ji ji da lu ya me na ri ne kon tene she de cha pe ro pa ji me na wa tene ji yong go da la so ge da lung chi ge da ke to ne yo ba ji ba nyin chi yin na ngan zu ge ji nyin ge to ne to ya yo ba ji de ji cha de yo ba da nyin chi de da ya de ma da lung chi da man zha le ge qi ban zhe ji da ya man zu na ba la hen to se nan zha ya me na ji man zha wa ge san bin la ge gu xiu ge ne na xiong yo na ge chi nyin sa na yang ge zu ge ten da la to dan bu ngan zu ge nyin chi ji lega tende chi chen ge yin de zamba nyin chi de le de zamba da ngue ma me ba ne da yue ba ji ru ba de pa ro ge pa ga ge mi sa ma ge ling cha de ge ne ji re la ka de de
1: chang me ga bu shi bu den ge re ka sa nyin chi na lo ngan zu de de de se ba re ka de de nyin chi chu go so da le ba re de ne xing le ge chen ri le ba re ngan zu yi ju zo jing de de xing le kan de da ku yu me 진짜래
0: 이게
1: 이제 어 독신 맞어 제제 마세고 제 따티고 숙티고 여러 봐
2: 어
1: 나한테 대사 레집 가지고서도 걔한테는 네가 참 버렸어도 어 근데 제가 먼저 배게야 어 민데 지금도 아 근데 제 망소 가고 싶어 제 단년 중에 근데 지금 안 좀 빨래 제 즉소 윤두장 아니 지금도 봐 윤종 다 팬토고 두스 이제 단단한다 좀 여 말아 봐 왔다 뒤때때는 잠도 통구도 응어리 통구도 전불링 내준 친구도 아니 시주는 하고도 다 시주든 주세부도 다 단도 지난주 잡았지도 콰대부서 오고도스 어 콰대부서 오고도 되는 안 좋아 편도 시작도스 제 뺨에서 그 능력다디 뒤 가르쳐는 즉 나란 좀 배우게 뺀조 피게 내리 봐 이제 그 링네 무슨 소리 나이니 학벌도 가르쳐나 미리카 벤주 린디차 대신 린디스도 와 어디 지하를 빼 누가 태어나래 빼 자신은 그런 데 동안 나도 년지 첫째 진짜 제일 돈이 돼 안에 즉 빼나 따버서 좋아
0: 어디
1: 잖아 그다 미세게 삼진도 컨도 하고 저 미 삼랬던 것도 왔어 삼네 돌이야 다티 그만해 숙청 같은 것도 안에 괜찮아 샤니 그 뒤로 단다 비우다 어 단도 게 싫을라 규르베 단다 하고 들을 쓰기 면허스니라서 겐 변조라 규르남베 데네 겐 대왕라 규르남베 땜진데다 쉐비어다 나 담나 책도 좀 담기 라빠 찍나야 맞다 뜻도 뒤 동지서 체리 강기 우진데 유 그나 코란다 언님 또 따라서냐 디 라빠 변조 강나 찍 친도 스텝 가르카르도 따서치는 거 야롱아 롱아나 강부터 주시베 대관한테 경하시도 이미 소재 자담 바마 칸제 이주 졸라 칸제 제가 니체 나잘 들려 괜찮 달라스 크라임 베스 인체베 왔다냐 항상 레샤 만주 뒤도 단다 자조나니 여러 봐 괜찮라 괜양종라 데네 괜룬줄라 괜템디라 괜차발라 다 콘주 쳇자
2: 뒤
1: 뜻 민데 제제 참자 그런 그 직구신 줄로 된다 숨고도 그래도 견디기라 산이 됐다 숨는데요 딱 걔가 버리지 도마손 가르쳐 버렸어 제 숨자치고도 딘드래그 미 도나도 아니 뒤도 내 때문에 가셔 교조 뒤나로를 예측 간다스 나 뒤쳐 봤어 직디 딘데스기도 대개는 간다래도스 그럼 대가전으로 내 대추 현재 건조 제규점 봐야 휴제 당원에 안 줄 애가 당원에 대 적고 도왔어 주주 좀 재산 뒤도 가서는 농진 년치 왔다 빼면서 들으셔 다니에 대다 빼셔 농진 좀 즉 휴와 먼저 대도 전화 줄 때 우리 우신한다 완천한다 먼저 되게 천도를 즉 침벌해 천도네 자야를 침벌해 자야나 주주 미장 지난 침벌 땅 안주 전주 휴구와래 밖에한테 고래나한테 대샤 디 레드 유즈 비가 개샤 개심 심자 대샤 전주 휴도 디 알레틱스 수에다 수도 밖에한테 디 세게 메시 디 주는 세게 메시 알레틱스 수에다 뭐 저랑 가면 교사서 아주 지체일 수도 어 디센데요 말씀 하라고 메시 다 데르샤 쇼페 코 쳇쳇쳇스 랭거 유사 장다 가지고 왔다 드네 진짜 권다 쳇쳇쳇 니거 유사 다 진짜 니거 유다 오늘 가라도 싫음 마 망조 처리야 침이나 뱀 메시베 군조 저기 잠세를 집에 쳐도 내 반가시네 진짜 돈이 반가시 반가시 이게 디 바겐지게 룽진난 게 선주 톰부 톰부제 시에도 뒤도 이라크에다 이라마지베 군을 레이잔른 겁들이 저짠 시에도 디 간제 진데레스도 단 관다르시 선주티 대지 아니 란조조 보면 배치 자저 급주 고군 오신게 저짠 시에야도 불안가 교단제 제짠 룽진년데스년데 제 가르소르 내선디 제 땅 아니 지금 자샤 어 미망게 대자 던졸레 보면 단도 너가 체르마도 충주 말에 있으면 상 사람들 거기도
3: 변하기 소원에 이제는 빛나 차샤 당하라 좀 동진다 인지 是吧 디인베네 대가 이 망조기 가르스나 르니 초와라 소바치 피송 소보라 민데 그래 이네 是吧 그 뒤에 인베 이네 니 가르스나 신도 망조 가서 조불리도 하지 다 조불리도 인데 지기 이메네 다들 대기 나라서 자면 좀 알아게 좀 빛나 디코 근데 그 조불리에서 빛나 나라서 표현을 이메네 니 조바만 보여 이 신구 가서 있는 사마도 다 딘데 인디 빛나 가르스 사마도 같은 데 이네 절로 중계 됐어
0: 맞아
3: 그봐 카시에 가르선 공지부를 해야 되고요. 소소다 그 가르선 아주 양보 좀 정치야 매하고 주강사다 자강사 야나오나 지기 야르사 군세스 젠도인 뒤인데 삼부 지부 내배 나서 그 룽리디다. 저봐 룽리디다네 아니 룽리디 그 초보 가르져서 직 그 깨자 시로하다 지금 제로하신 그로 하다 나란 주신 지 소소 시나루지 마기비 그로 봐지 디네 디나는 교육 가르려고 그랬으나 대기는 지내는 계시 선교하고 여러 개나 선교하고 교육는 구세고 하고 대잠도 마세 고란조라 임비인데 니 서신 중에 중도 비나 오나 도과 중에 중도 제가 라서가 가야 로지 요르바 디네다 이제 대잠도 마세 고란조라 임비네 시자사바 모두지 시주사바 모두지 디나는 시주사바 인데 콘주 시주 컨트도 콘주 뒤도 시주 시도 제네 소소기 내가 다 소소기 가스나 내가 제단단 제대로 두어 당치나 소소기 용도 없어다 달라서 같은데. 아니 드니 죽을 때다 년디 떠도 나도 다 진짜 년디 통마 대응도 된다. 나고도 진단 간 걸 요 말 봐. 접계에 충충스 봐. 다 이내 이면 년디 뒤면 안 죽이 다 뒤리 배디 김상지를 여배 이내 김상지 난 배디 자자 강신이 현다 간 걸 요 말. 나도 라변 안 돼도 이미 높은 최 장중 주요 검의 장수는 축도 축도 땡기리도 다 뒤나라 배디 부 강가 뒤나 주지 지대 그러 봐. 딘디 타티나 지기네 다 때모티 땡겨 주니소와 표순 초스 땡겨 니네 이메네 티나는 시상만 보지 모르지 시상만 보지 내가 좀 로지로 是吧 딘데리 아니 다 봐도 가서 진짜 좀 못 된지 리달라 소바 텐조다 아니 다당가라 소 때든데 비딘데만 보시는 안 주장 못 해 봐도 비는가라 또 룽진기 나라 차샤베 있는 이냐야 번연생에 손도 텐조 임베 있는 때간들이 임베 다다 지게 뒤수 매경에 텐조기 엄마 임베는 매접 뒤 가르베스나 개발 기도 요르스 룽지 아니 년진이 다 가르 봐 검은 배디 가르베스나 다다 왜나라도 접로 지고 이거 저 제비 있는 가르사 룸벌로 카시아지레일 통조하면은 드레이드 통조미지 질레미도 년지 질레미도 강게다가 용신 아니요 학발도 가르스는다 지기 시장으로 해야 될라서 야 이제 지 선교를 당슬레스나 야 카시아레가 신다 제가 동네 손으로다 도르디네 카르스난데 지기디 간게 루뷰체니 따야진지 시작해주세요. 그러나 학밥도 티 카르스나 이니 하나도 룸지 년지 잡아 라소바 텐저 카르스기 그랬으나 다다 차와다 라소바 유체는 튜도도 제지 간나도 좀 내주셔도 다 땅 시주셔도 나 학밥도 카르스나 이주 튕기다 슈겨고야 지도 딜리다 그러나 아니 그 송교체야 그 텐데 돌리네 네버티 하장이 친구도 여기 땅 안 좋아 그랬으나 나도 십시오 먹어 하시네 가르스나 관계 얘기 진세리
0: 제발 제일 맞아 다다 배천대 쪽아 다 같이 못 건지 이미 코네 지금 망송은 내시에 나가 좀 배지 머리 가끔 망은 내시에 나다 다 근데
3: 편에 메고도 고도다
0: 제라 근데 세메다 근데 칼 편그레 통메지레 다 간조 내가 쟁게 쟁은 시에나 다다에 나 간조 지레나 잔르도 뒤잠바 배차자 다 간조 이나지 도저 게나바다 지나양 안조 지므레 제마세네 마죠 농치다 닌치가 므레 제바상 안조 로디잠 하나즈 마망치와 카바크 빠제 초레 냠이나지 데사 빠체 데조 양부 데네 론치게 잔드게 시사게 추제 된데 페타 데보 데네 게 삼분 주바던데 다게 게나 근둘라 소문나지 데네 메바지 농제 존나 데나로 다베 데베 다테 냠도 주도야 데네 메바다 페타 당아조 야부던데 크야 여바 다도 데만세 산주코 쿠네 초디 잠바 페타 데보 다텐자 미레레 클라파노라 데레레 여자데 자외 토라지 용디잡 오 다라던 산주지 띵 오야 도가세 나주블란사 사제던 로초초 침베이나 따 데보 다던데 게나 남바케 tuce dekala tau jirena chandru do de chap te dekale chinda de che anyo
1: nyama photral nya turwa photral chuje mel changra tinje to jila sia ji angzo ge gyna sung ge cha che to chu che che gong bu zong ge te to chak ba nong ti nyen ti manzo de gen gen ne gen ke san den jila sta cha bre ta de na garo ji cha bra ka chen tu ya min du manzo de na pa tu tu tan chu go dan da mo de jablo te da da lu ya yo 가르치오구레 짬바치오구레 마치오구레 차치오구레 가인사나 시름 젠르르르고 다양 망고 여마레 배 섭사치오구레 이게 그 사람들이 랑갈이야 상하마르사 그래 상하상하마르 치료 콘다트 바때 발리소 발리소니 그랬어 두세는 두고와래 미갈레어로 봐 로타 치엔리도 장 공무체질리에서 다 모르니 당라 레오콘께 모르디 야르치오레 모르게라 체지리사 만주를 내고 모르테는 배대 랑가 수수도 줄이다 아니 추고하니 근숨 찔려야 잠은 넙주수요다 근숨 찔려고 주네 로타네 미게세 샹 단세가 고도 동안 대배제 공리 죽지 수사리 랑가 루샤 랑가 루버사 땅 아주 드네 배대 디 테라부다 치다 디 조부 조부 고유스 어 조부기 고르세다 개좀 쉽지르세요 만주 고메 잡치미 되게 제자 험한 잡진 뜻 질럼지 두두 생각상전에 리간 배트로 리간의 두서도 단다 꿀칸도 동아 꿀칸도 스미 터두파 대스도 저도 겐가사든 이제 샹이 공로터브레 겐고르데 능다이 고르가 말이 다 비게 때도 샹게 강변나리 예제 당의 민두 단다 대천어 단다 알아보시니 뽕은 이제다 냥고 뭐라 자때 녜 파식때 강분년보 제 디가 녜제 겁제 녜다 멘도 아니 진짜 다 가르쳐로 간게 참으리 디가 추고 된소 아뭐 당달에 차가지가 롬박한 게 해요 차발에 빠르체 잘벌 망하지 게 해요 가줄 녜제를 고네 시지 제병 아주 명아유
0: 라서
1: 명아 마신 발라치고 말해요 그게 아, 나 추고 된소 진짜 제가 간게 참으리 간게 참으리 이네 가서 거기 레가든 차인도 겜벨레고르 게 간데샤니 게 선주트도 딘데치고르다스 인진민들 나 선주고르도 뭐 갸라 말레사스 좀 가르쳐 그랬어 시름리 망소 때도 깨지지 간데시도 토니 선주지고 말해 대야 즉 요부 랑가 다 빼내지 코리오 선주 내주 가르 유메 갸라 토접자 제제 야추연제 란주 정도 많이 해서 죽여다 저도 괜찮으리자
0: 제가
1: 시부르샹 근데 시부유 다 간주 동진려고 나는 게라 게마튼 중에 저진데도 제가 다 제바가 왔었는데 직전에 단다 뒤동아 녀트도 베스트 먼저야 디 계동 진제 자주세 계동 진제 나요래
0: 나서
1: 롱진레 니 니틴레 직 작발레군 직 콘주 비게 로가 대답하고 직 진주 전부 세지래 미지게 주는 주두고 말해 다녀 가르치면 돈생이 밤을 유봐 밤이 야 아니 타고시야 비가 강 밤을 강한테 담 아니 밤을 비가 또 신자 아니 비가 젠데 든데 쉬고하래 아 나 대두근에 즉 내가 전주 견학 후에 마지막 좀 세웠다 즉 단데 다르소리 즉 전수야 망고요
0: 지치당
1: 마타사 공을 찍듯 들려 드럼 말고 또 스튜디오에서 들려대 산다. 저우다 비게 제가 맞진다. 선주 군대님 반에 달롱리 숙녀님 반에 진짜 백 갱크르브리샤.
3: 갱크르브 십차.
1: 십차 그래샤.
0: 대제나.
1: 망조를 잡아 빼면서 붙인 것도.
0: 나서 대제. 제레 만족 대도라 산다. 나서.
3: 아, 내가 이제 다 갱라기 숨디 많이 누구니 숨기 대비야 된다. 제가 누구네 갱라군도 간이 싶지. 예선도 임베 있는 뒤를 Nyutakji ki nangla, ni shine karres na tiongkola ya karres na Lundi nindri isne tata, nindri ilagala labasim jo meyindu Nga imbe na tongma karres na Chigi sanjo ki manama kwa kato ya di nyetong jami Nyilo Nyilo di indi Ani losa ki nalda karres na Sanjo di titu ngele, sokcho chikito Losa ringle, titu yu Nyesu kuran karres na Losa ringle karres na Shamjo chebe ki nindri toko ya meyindu 뒤는 선주 거가친 속소 세션아 되고도 뒤뒤 니동 니로래 안티라 공부하다친 뒤뒤 임나 갱라다다 숨네 좀 가지고 뒤들 문제 같이 부르지 인내야 가르스나 비게 그 문신 잡여래샤 대 구두 임비 있는 아주 문제 기타 바게 가르스나 디나로 들루지하다 된소야지 아니 사고 바래를 찍지 니즈 기야 된다 대잠도 마세 아니 가르스나 Tiki sanju tiya yegi taji shubyu gali ti mubwa chini Ani kari zina jika loglai gali Sosu ti, ani dine chukula ya loglai gali yu chini loglai gali guru Ani ya guru ya ta Yana wana jika ya yungne jika kari zina Bari gyab chini dine wata Lagwa rangi chinga ti gu ya dine mari ya Dine kanyi che si gab ti dui ta Ta dine moda ta, riba jalan da Ganga kari zina ta kudu ka mungi peke chini tsa yo riba Ta bina tegun dine ma kari zina 하선에 대벌로 지스네다 다급디도 가르스네 치사된 소리는 두두 모델이 차진이야고 급디디 짜나미에 다 가르스네 나라서 제단 가르스네 야보여 알아 봐
0: 제가 실라
3: 안디네 가르스네 아직 소소 여지하다 연어 오나 지 대사다 저도 하람전 딱네 갤하게 되게 숨는 듯이네 문에 가서 숨도다 가르스 그래 그디야
0: 피지지
3: 진짜 아직 신자도
0: 그래서
3: 진대기 가르스네 아이고 대벌로지 진대지도 그래 아이 그때 니도 대발리도 룽디 제남디게요. 니디 안 제남디요. 니디 아니 당내에게 가르쳐 그러게. 군이 안다다 전다젠다 대소 가가 교만 뭐 둘시야 되는 좀 배도 난 된다. 난 받다. 안티게 가르쳐 가가 가서 요 슈팅 친다.
0: 그러나.
3: 난 죽겠다.
4: 北西为金州东年陆丁局的人活了周生苦逼丁州的学

0: Tabri dang zhenzi.
1: Biri tang miamle.
2: Qidi tang kongpi.
3: Zemling ki tirin kasan.
4: Zemling ki tirin kasan.
5: Sengligi gongkamsa, xiamle zemling ki tirin kasan shibili zhen shugu yin. Teng di li zhen ki nang tuan zong ni.
6: 中国滩俄罗斯六岁娘们定时不断的忙心集团了滚地东西预备国滩中国娘们的人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岁娘们的六
3: 거로
5: 어리초니 어리타 이랭와라 니급 추든 지역토 매지시바타 이랭기 점리르 닝두 천지매빈 겐리 체지 유지시비 거소인
3: 샴러 텐디리 생기낭튼 십천남스엔쇼
5: 니도니 생을 뢰다와 중립이 체이 숨주 소지니 기급 기주시 시진핀타 우르스 송동 포진남니니 변준 로사르기 딤지 로진다니 기급 니뷰 니도니 서주론니 니도니 서뒤뢰 파라 중외 롭스로 니규 캡다나 유바시 중국다 우르스 롭스로이 중국다 우르스 롭스 냠레르 뷰제 응아르웨 토와타 추제 응아레 토의 피게 용규로 군디당디 초니기 미추리네 비리 서비타 망슴 직튠 용화 기급 니뷰 피게다 타르게레 군디당와 제차지 귀슈 첨부는 규임바시 중국다 우르스 롭스 비리기 갸치제타 띵스브제 니올로시진 군디응아 갸치르송유 기급 니뷰 접다기 탑주 니티워 기급 니뷰 시슝 디젠키 람슨 지튜타 티에난 슈겐 쳔바카 지기 균튜 사르튜 치비 중우 초니수 롭종 치바르 규비 로멘 시균 밍아라 미치게레 게유버시 중국의 자대 우르스 슝접 치모와 모쿠로프 니동 숨주르 공기 우르스다 중국 미치르네 냠레 람초 비리 시비나 띵키 치비 Nidong Sumjilu Kongdu Cho Nisu Lopchong Chibar Gyugin Miti Chichu Simbi Mikce Ngannurutu Nguyngyur Yongri Yuji Dendu. Mingi Para, Zhongguta Ursu Soli Cenga Lopchen Nanji Ta, Suri Cenga Lopchen Nanji, Rigni Gyuze Lopchen Nanji So, Rigjibi Lopchen Nanji Jengyi, Gigam Nigi Turim Lopcha Gyeyila Nyamdu Dune, Cenri Simju Ta, Nyamjub Sardu Chibi, Gijito Shukin Dembi Cenri Simjugi Chumje Ripta Rimbatopyu. 中国大乌斯罗林基 nyamle lomnyer chida sab chusi bukhur da chine nyamle lomnyer gi tigsi tha namja gya de ngapjul ha zam zu bi lobse thung kung gi lekse sabri tha lobse chuze thumu tho thor dung jung jur chung hye na ni da ju ji bi chi xi ni chung ji yi sam lok chi lobse chemo tha urs yi jang sha ra ge nyam ji lobse chemo ni gi nyamle chine nyam jun chi bi 中间一三六千六千千元江下的接着娘们这六千千元娘们这六零给国家起我的自古的千里谈老子成绩年轻的老子所谓的差异来着所谓起来组行明儿的中国新建谈重点的给你米家咱们对于不行我是给着娘们这千里谈托人们六十不一不长法律库不一 우르스다 중국 롭스 냠레라 총마 좀시워도 좀제 유르도 사와톱규 중국 상하이 냠레 직주기 니도니 세비로네 니도니 생을 파르기 저거 주시 기급 긴긴 구진 상하이 냠레 직주 롭진기 콩도 롭린 뒤주네 야다 니슈쟁아 파라 야지르당 유지송토 중국 다 우르스 기이 베리기 초제 균투가 토르친규 중국로 토림 롭드 게드 게주 캥이 우르스 게게 체레 주부타 중국로 우르스 게이 롭정 치게 미자 니웨 롱에나 갸지 듄 파르규 우르스 공즈 롭린타 공즈 롭칸토 너니 로마 치니다 듄동 유부타 징네 체고나 초 팅 체동 니길하 잠비유 중국 롭스부 중국 타치 게기 게이 베리 냠레 디네 이기 게이 규주 게지 지급 진여르 신바 류샤롱키 게이 주제 규주 우르스로 피게 인교부 총화타 규주 서치 우르스 총계를 숨줄 하자마 캡진 나니 규주 로메 미자 치 숨리니와 신 유지된도 민아라 게이 단 징네 삼이야나 게이 단 칠레기 난좀 신대민의 소용을 치다한테 피해져 사비시도 교류해 우르스 모스크의 계주 롭지 침해 예시단 에비지기 롭린 긴군진 마슬로프 게이니 쥐어고 쥐비 리리기 뉴제시도 키로타 우르스로 캡콩망부나 게이 콩트 쥐비 신대민의 괴고 첸부 유지신도 니도 이생을 뇌다오 주바라 우르스 모스크 겐주 친도타 체진 라제 로블린타 텐진 로그드 체진 리리 라제 로블린키 냠레 냠주 쥐비 우르스 루반소강기 고장 원소 고치유 로반소강티 중국타 우르스 리리롭스 냠레기 람세 도린시도 교마세 계급니비 청시진기 신대민의 소용 협공나 냠레 딩섭치비 류사바 티웨양 되휴 모스크 계주 친동타 체진락제 롭친기 댄자 친동 롭주칸기 주진 안토노와이 니도니즈니로로 롭지티 로마니타 텐진 록듀 체진 리리락제 롭링키 로마니와라 체지 냠레 체비 급탕부 점리 리리 롭링기 제뉴인 젠드루 치미 체진 락제 피주 사르드 남장기 세르기 차가 톱 유지된도 롭링니기 터동 베리타 냠레 갸지르다니 락제 서지타 미추르니기 제삼 냠준 치비 튜문기 문진 직도 되휴 모스크 예주 친동타 체진 락제 롭링기 차기타 친동 말라 생각이 주진 요리 밀루노프 로반 소간 조부티니 우르스단 중규 천재 냠리라 균체 메바라 피게 중의 천다시 인바타 TPGG 기급니뷰 청진 사르들의 군대 동치 리긴 뷰투비 문진나규 중외 롭스 로니르네 시제 냠주타 신대민의 소용 징니 종리제 치슈 체로다나 기급니뷰 미만 와라 핀준 시도타 저튠용 와라 순슈 응알레마와 뉴토바타

0: 不仅其中国的层次片面，去年比边疆总统团参加所开工的年龄也去看你说了，明大国不提。去年比各团队内团队结构了工地动画团，开工看起年龄年龄比比赛托东团人波了工地单呢，结果你比让我打给他，批给了容地永久了工地单约。 明年泽林哈江西的明白塔，却将被人落塔，前往人路的女子侧进坡内。泽林的你，那才康熙读书期呢，贴了开边托别，其他给年开内属口信月。年这个做丁家林子连做给，连跟军政期间给开边别，中午年给，罗马人给及长夏长田楼松江塔，给及这娃萨布做给了工地动起，立即开前配月。 去年被他听泽林内满建谈，给及这娃萨布特别东区过去，俺们这三家比我提托呢。跟着库尔维给克钦布，跟着库尔森康利村把签约了。提托呢，中国塘五十岁，俺们这给错谈，上海俺们来争做，不是给克。一些谈西的家族亲们可以去，变成俺们来争做做，全满地归托，听着谈兄弟，俺为舍不得呢。
1: 俺为城下陆屯去跨了西边，九江马拉族叫了土木托，工地东区银巴，我们把切托。他了解的俺比赛，你就近年里中国台北斯电话了，亲自做内陆陆屯区电话跨了为陈水女士。陆屯区电话也行，几度俺们有切不谈，中边这话了，给进军都区为村干部弟弟，他的派出所都差不多打了电不谈。
2: 任务泰山打了点不穷呢，任务力托瓦他，从没来说吧。整治连阿罗杰跟玉米站着对的，几个团几个部跟着为我站着给别人对的。罗有根关注是三百多，几个尼比退了三百，体外设备，中配两万几吨差不多有米菜都送呢。退南公园给特区两列绕点着哇，老不想对九七九的工地东新院，做不大清洁给那吃的，咋着忙对给忙些点多当话的。
1: 中国台北斯电话给水军杂线里，估计把几日测试准确不起谈。几个米谈，几个米给民办给杂线军队的牺牲。前日这话组村，却一部特种军队啊，冲突性不谈。特区太平军一起点不有吧？这边俺们这定时不谈，点地解穷源。主席习近平给，你都捐了了。帕克斯坦了陆军人心给阶段村镇农村，中配台南公园给特区两列绕点这话的偏见绝不穷源。
2: 你到你怎样落落？主席习近平给总统扎德里谈，总理夏巴茨谈，卡索斯伦建总那话谈之，推木军文件开进也抢话谈。几个米比西兄给退了三百的体外设备，中配两万几吨差不多有过的给恰巧七十多年。中配这话讲究给冷不三百的有有的工地单元。明日为空，帕克斯坦给总统扎德里，中国湖南新建谈，海南新建都参这的批评。
1: 托人民军养养起的，中边这位偏见了七十个车队团归属千百年远。我这边两个代表了点点，官片、网片给财经是对不的。尤其咱们这民军给我了拉得了他，我了错的七百那么长，开心是硬币。中国台北斯坦给边角了拍的硬币，南局台门新机关所，铁不工作中了，有些冲着他们呢，阿国的同志了，你今个不就阿国拉咱们台干了嘛叫切不谈？
2: 连续两年，趁你说资助他，咱们对的。帕克斯坦给边角的他制作偏见了，代表了开心切不谈。比如在投票过年，估计咱们去年中去不了，被对人心给都给转移。主席习近平给帕里姆给吃了过一顿，估计他帕克斯坦给社会看了达到起的，偏见给冲着了帕克斯坦给密码用了偏不托不起，估计对那话是。帕里姆做转移。
1: 你咋来过了给人不如不晓得来不谈对呢？叫你不团来谈心里，带来这昨天全部送了命令，你们都偏见他忙做，啥的都讲到，过一节怕他们全部按准的。帕克斯坦给偏见给民工被夺取体外内部功能断臂切不谈，中国那边听了不见给偏见给苦个体外内部功能，你们就去就是。
2: 从嘛，俺们那点点偏见当地，可能是被老蒋跟跟着库尔森们把他签约的。中国台北斯坦尼尼，台南公园，特区俺们那绕的一部分呢，他的派出所领马为那段开进帖，制度他相对特色不一样，影响几个月。而且他依然玩的东都屯村，主席习近平给为啥子这个月，是的，电力松江他工地东区贴，对嘴卡西端那话了，总理下不去，给咱这边不归他，拆掉俺就难远。
1: 中国大巴克斯丁基西为全面的官地护大单联初国大威胁的社会基西的电联拉出钱与国的基全国看案推目讨论的话是中巴一个弥补快乐西为老教一个民兵问题你们这一座电话的区别给其马拉他给其接近梦想的区别给其这个人松用他几度区分巴克斯丁基主席习近平给对话为国内是被全国全部是天有七百天他的帕拉松团团队的教育中国大巴克斯丁给年末的内置别端片这一天确认被缺乏的概念评价面被给一段社会给内部了在其电力人心内有明儿咱们给罗杰普有人要求中心预报他中国罗亚三千个被恰的国家内老的提醒预报巴克斯丁给偏见中心被巴克斯丁西被恰的国的工地中心预一个名义让人给听了见走准他叫你被贴不共所说你们来的推荐三把他苦个开心下的月中国彭斯内桥的你们图请这组内罗顿之队员夸的话苦个不足切的一个名义用过这话的成为推目文件开心天有两点七把他求在头为切不是太平军一起他求在头为为主你们来求在头为给及你们来这定色的动画他中篇这位电机整形的电影给及推不给电给没被人心了卡点就不借切的他国给两万集团错不对起别团给女本团别切不他没日给两万集团错不对起立即体外切完被运不行
0: 马达加斯卡的企业是他那那日费用得给车卡所来领回头听着见其开大所着爱约不他天南其所着几度预告连名催苦人点名啊来个骑行约见这块儿去来他他可不受压迫清楚出去擦索不惜所给来人局不离苦旅团在日日地内冲着等个月不是开大年马达加斯卡去苏州来人南去来秀民波盲秀的车行言行这东国给国主国军旅村途南索校外苦路参与公司马达加斯卡途团结给西群军前面把切入大年三年提高停着间期所着我准备他人国间期落来来他出国你给我准备你他连接团结这些恰藏松动下面顿住这就是切别罗达尔苦路团在南措七年给老子团结切图不满塞罗日七东从所自主人他阿国同居了几个人也不是小微苦旅马达加斯卡来年所这几年的夏永海起色归派所着祖辈团过了强储备所不管把他人类给黑怕起我所给整容起不成年所着南各批人连名对年所中起不他连年托各怎么来连年年蓝星卡成我这个年所开的月铁点所这让世间期特具老大前年中国球给托他们错别名的牛头单独三年提给老子所不看几大年增值工资前途就罢这都托他们期这三组不接切别年初共有连锁签约三年提给联名汉大年切东国给国主国给了了所这错中工资期给苦了他他在开大所这堂为扩看期连弱时况且三年前期特区里长年三十堂一起十多七年所不忙不时期预警提高那个前队越级他况且三国把中国起来给安处开他新店名的体外忙完所用几个月他家所这里面全松动松给咱们越不提那三年前里面感觉国就国国让咱们送了他里面迷着你松期提高那个七八万岁你国的国期充满忙起为家提高那个几个月级限度团结扩康图三国把这切十届财联起行别团结列入李家李维罗拆进况且提高那个切记俺的拥抱点不上不满岁能不能错啊体位也不给个穷你金钟孙部所这难看所所的最看起所不他拆给出口的起所吧规制级别所不借来内面这委托那个前年开他子女那错中心有几些有不是所这民主通控机机给的是吧陈慧仁起明儿所这难李家李维罗坦着为能民仓们所在那个其行别勤仓你给他怎么有几些不他况且所这祖村所这人自己呢切块里面他老心里面出坠里面出心里面所开大名呢听你老咱们所用其行来了所这妥当里面所可能把握他 라라 케다 키레 신다 키 긍진 바르토네 자네티게 케다 리리 피게라 군디 동와 누버 첨부 뚜은 유지 모조 체유부시 샤웨 쿨루 체유 공시 마다가스카르 소제 지니르 샤용하이 중마기 급니부 우주 냠레 춘해 난초 페버 톱촌라 난초이간 세네티게 지초라 레기 후다 표현해 세네티게 피게라 람디 치신 유지 소부타 콘키 니동캠이 니슐로라 샤웨 쿨루 체유 공시 소저네세 링퀴키 멘제 소저 즉수 교육을 제법만세 소저 티진법 미국 발 세네티게 시슌라 신딥갭규 타자 소제 캡츠 남베 칸토 위슈 남찬 조준 체네 튕게 콜칸타 사칸 녜칸 슝레 칸지기 칸딩키 위슈 록드 말라타 뉴소 록드 말라 즉조 치지규 티 소제 튕게 레취 치르동와 편도 예바마세 록슈 랑마야 녜 콜디 퀴키 총미르 쥐바 코드윈 치투부 예지 송예브시
1: 탄제니이 모르키룽아디 싱레케데바 로진노이 스마타비 싱구 기담 카셰드바타 미망부 타고르네 싱구 초안용신유 초아신부두라 통두 세미 치심튀긴두 디치다르제네 스베인함 녜 렌김두야소 투밤시바소 게진지급 로진노이 응응규진비군니 나라네 중규 심주섭중진진네 장부인 싱구소와라 락지쩨미나소 미구바라 렌김두야 초아신비 싱구디르소 톱지린 더비바시 로진노이 시에비 중규 심주섭중진지시바니 중구 총대비 종일의 시바타 중구 신뢰 롭진기 닌겐 쿠르비 락제 총야 튠법치위 탄제니의 촉두 신뢰 락제기 치계기 심주섭중진지 인신 튠유 닌줍듄기 심주섭중진지나 로진노 추비 모르게롱아디 추단 종카 주니용위 신뢰 락제 캡디에워타 신뢰 락제 뷰리 숨주이 모즈비 롭친도 로도 딥주타 신뢰 주지기 자위 리바 사절리뉴 차종제다 티신 냠레칸 니르경소 협공 민주위 롭친 롭중 치신 로마츠 토동 신뢰 주지 피주타 티신 센구타 센주르스와 소기 라제 롭중 치유보시 로진노이 본와타 주와 다르와 차바 조와조 중국적이 기긴기 라레마치우 로마츠 센구소의 라제 콘드 치유 안주 신비 초분남라 라젠디 캡디 후다다니 탄제니의 망초 티웨망와라 초준된비 동진디 통토부 청휴 센주로 소재 뉴욕진 체삼 유바타 센규 카르제타 각제기 둘제 토삼 유비 녜양 롭종의 탐진치디 나잠 라제티 콘트추부 체유지와 치기 유지신도 신뢰 라제 뷰지 모지라이 개부 구름 미구바르 센딥투바타 마멜로도 긴준드윈투바소 중국초기 초배 캐리용위 수연딥 추구를 총재타 캐리디위 마멜로도 긴주드윈 추구를 소 덥디 신주기 코란라 파자 성무시아 총시타 모질라이 탱아산의 티기 신부 망치위 미터블디니 딥주타 준드윈바타 튜주타 뉴슌드윈기위 타자 수연딥 추구를 총재타 마멜로도 긴준드윈 추지유비 민남기 녜주치치 뉴슈준중토블라 편제양 친부유 직제 충원 디다기 지제 양신 꾸주 체디라 진공양 첨부 미지 신도 심주 섭중 진진 긴구르와타 중국 신뢰 롭진 기지 피게타 콜리시 뷰 신뢰 롭링 길라드른 군진 우진 긴고주 체바라 신나 녜동 죽지로네소 중국 신뢰 롭진 기기겐 체모와 리샤윤 긴니 치비 첸시 분카기 몰로켈롱 아드라 마멜로도 딥주 튠바르 라제 디워 치비 라제 충야 튠법 치웨 남장 라린 단고 츠부시 니도니세치로로 라제충야 튠법치위 남장한테 세마충야 추주치위 남장소 림부르치니 중국신뢰롭친분카기 마멜로도타 센진비딥타 세메튠제리뉴소기 라제캡디동구초부시 중국신뢰롭친기 기겐치모와 리샤윤기 중국의 마멜로도타 센진비딥기 피주냠뇨 야부유라 탄제니이 마멜로도는 주리 조르치비응외유 니주타야 튠기유 세디 길로도 덤네 서주 레슨조와타 마멜로도 김보발이야 람디토기휴 센칭기 코아스시 지가르소기 초주 커섭톱니 신비 초주타 디단기 초제 토르동 톱치송도 중국 신뢰 롭칭기 기겐 첨모와 준바 슈진키 센진 뉴치 딥스타 지딘 신뢰타 지뉴 신추 총습기 차종 니르종 제뉴소 심주 섭중 진자라 선 딥부탄 딥주니 레뉴타 칠종 파르기 신뢰 튼기기 코지시부타 저와 유비 롭젠 티버티다 산에티기 응외유기 괴고타 튜유지 오주나 유바시 타딘기 심주 섭중진지 체집어 조유 체지인비 중국 신뢰 롭진기 기겐 채무와 시험바 릴리이 마네마와타

0: 포장갈부 토림 뷰리시키 어르탄 이래와 세니슈시니 모두 주지 규태 최둔 조토 면지 시바타 포장갈부 뷰리티 최둔 티르 닌 카시 고르시바타 대지 시내 이랭키 구치 진비 초첸 토규 리지 시규 니즈비와 신나 마시 어르 초기 총니 최둔 조토발 이치기 켐메 원간 최둔러 민단 마고콩 알신 군도 조수 유브시 제니슈시니 어리종통 티름표 어리탄 이련와르키 추둔티르 타동 베디 추민초미지 세유브시 닌팅아 잠라 티름포이 이련와르키 추민티 쿠림데바탄 기젠덴베 치덥토네 지무인시세바타 티름포이 어리초이기 투미르 이련탄 추둔조교로 치숲지민인시세유브시 티름포이 타동 이련러 각동치베 치덥니 추둔조토바마세 Kelin Topkara, Mingda Gubi Par, Gunkun Cheku Yinsi, Shayubshi. Hormuz Tsuku Ninjamdu Yubi Chusinshi Ki, Gumi Loki, Gibe Chilam Ki, Jepoblin Wimpa. Arima Ki, Tsin Nishu Shini, Yiren Ki Chuka, Jung Chibi Chusinla, Narshi Minda Gemne. Tatsi Jabata, Toto Gakdom Ki, Namba, Shilu Tu, Chimibshi. Singalinke, Kwanzai Litsen Ninjun Shu Kemi Maka Zulatan Joga Yin, Litsen Kim Kunan Ken Chabatsir Lashi.
1: Ditani, Kirangi Sujo Dingyu.
2: Basigangi Zeni Anda de Shibina, Gujitun Yuta, Shibshir Gishirin Sebuton Tubi, Lodibanancho.
3: Tiamu Dujamba, Tatang Arjin Yungam Gubina, Ditani Apindo Yoshi.
1: Ditani, Kirangi Sebuo to you.
4: Hila Tubi Gilia, Kumbaya Birbina, Tirin Logi Yong Tokuji.
2: Lega to Dizamba Gangor Shimbina, Lujun Yome Mase, Tandoya, Langoran Gabi Nizule Yutubirta.
1: Ditani, Kirangi Chana Yu.
2: Kini Yuachina, Tungu Yanga, Pizu Dontu.
3: Giguche, Lungu Yangs China, Ditana, Pendo Chimbo Yoshi.
1: Ditani, Tutan, Nabugu to Tonang Chia Gubi, Chawan Siki.
2: Lujun Gangam, Wanjangi Junshiki. Digugi Kuru, Narle Yadu Ruji.
1: Ditanki Jungu.
5: 俺就唱没俺们都松共起今年春里空康给龙春里中央龙春年春十七里空着北给列阵举动写词了北中龙春年春里空康给龙春着西北浪一起被连前西北浪一俺就连接
6: 지난아마도 로촌 초보초모여다 근칸소 체난지 다다 년구 초빈린 생태나 베조 롱칭 닌친리콩 강기 롱칭제 시비랑 인치비린 생태지 드랑가 시비랑 휴주두천노 시비 주보도 시비 정기 시비 중당 아드미제 지난시린 생시 자제시유 샹라 시티논도 니루
7: 시비 조보
8: 시비 조보
6: 지난 남바도 로촌 조보 조모여다 들은 거 시비 조보 힘이 나실린 진노라 나가 양다비고니 뉴여들라 등아이 로가 탈람 지고 제시지힌 지나여다가 뉴여라 저 오만 주부 전문가 내가 양무 트럼링가 오마 전전 통진 제리드가 라소바 늦다버가 뜬아가 기차 뒤준도 히디거나 저라 넌주 숑히가 바시엠 당국에서 아냐부 뉴여다라 뜬아 예로이 동가 타히지드라 로용제 인조도 담본자이나 지나여다가 뉴여가 뉴여가 니설라 다와나 시진차오가 동아지 킹가 지나여다가 산노 히차모마지 동도 모기가 다 뉴여들라 동아가 다 친리지 디진도 남주 동아 예드고 뉴여나다 뉴여도 할린 하비가 다 내가 야와지 꾸롱 이유가 제도지고 다 뜨거 젠지야 동아라 당외가 니출라 다와나 다 시진 차가 동아제 이기신가 벌나 저거

친나나 마요다 당고게 초앙은노 고게 묘요들라 떵아 이뒤 양답이고니 묘요들라 떵아 이지터 힌도 같이 무제진데가 근데 인디 아 당아군 둘라시토가 묘요들라 떵아 예로이 동가 다시 지다 초안노라 비슈 모세이로시

0: 생기 접나 봐 건강성 다다 지지 생고 접비 레진디네 배종롱진이 지리 공 캠게 롱진자 나당 이지비 휴람 시비레 치제 데링카 레진나 딘지 휴비 군제네 나윤레 데바 왕디라인 왕디라네 배종로가 종체 나가 제종 퇴바 종치 종무히히 다다 푸마 윤진 잠더 잔린디 사바치 토휴자 정칸 희니숑 시인여 정칸 디밍라 阿东家没定决操纵转看谁话当，空军队内老扎千人全身真心，小了你东决定了，老天世界，朋友的落地轻松转看军军心，你想先过错吧谁？王队家小家三队西北广坝党部队营，轻松转看军军队内部队，人民大地，阿东家没定决操纵转看白的，排挤心愿，王队呢，那个在中推把中去，老天老马当必这人了。 下家三队新庆党部执行将一把事，同埋的青藏专刊联想写个，工人使用给老天老天老米下家三队家罗小忙个，过了彻底断绝写的。明年刚刚忙大吉，三路线的青藏专刊的电缆案联想写他把熊月了，老年送的王队吉老口前辈，同米青藏专刊的一家铁路动的，推把中最我小头看的，让你将跟上浪的。 我是阿东家没断绝专康，有一个公司协助你，有我是有个协助你个，先过作业吧是。对的，北京龙城人群里空，看给龙城家，阿东你具备需要么设备来才能，哪个中间哪个最终，推把中最难用来的吧，往对家下下三对国家，单据过学习。
1: Yang-ta-bi-se-dun-le-ji-ta-wan-zu-gwa-tong-la-tar-she-ni-shi-zo-rin-lu-ting-re-chien-je-be-jung-sa-ban-zu-chun-ho-ta-she-gu-e.

0: 오늘 공감사.
1: 어, 감사.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어디란데 자샤사드 나제 쇼르와.
1: 어.
0: 그래서 단데디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선조 가서 말로다.
1: 어, 어 다가리.
0: 디 단데 간제 지라는 게 뭔지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너 제베나 저 종전된 게 장난 아니죠.
1: 와, 와 이나.
0: 그래서 디 긴 근데 이제 지라는 게 괜찮네.
1: 어, 다든데 신이나 대디 랭고야디 아니 너무 춥든 러브다르 신방하나 다디네 러브다르 신제니 그 초용제니 그도 자샤사되기 어 러브디간 지 제니기 얘기 디제발라 다 종저기 이네 강바지 예진 김정조가 춘주지 쪽인다라 어 다 김정조가 춘주 쪽제니 쪽지지 그 쪽이나 다디 니 너무 춥든 좁게스 디제제제 담이 총이소로 제발
0: 로니즈
1: 로니즈 제다 다디 팀원에 다 전환한 데 제메
0: 바다
1: 다디 그래기 디데 제제 총이 제제 용도 담이 총이네 저 담이 로가 총이네 저 차단이 통치부 제제 담이 그래 요고 된서다 난 말메 바디 담이 요고기 도사에서로 된대지 중소스 야보셔보 제도 제니기데 미콘조기 간다 남란데 되지 들겨송하나 단대 중간에 접제니기데 니동 접제에 봐 갸드 갸신 거 같은 아주 로가내기 중지 페이지 뒤들 로게 중지 부분들라 어 콩 페이지에 담이 자샤사도 시딜는 부디니 시지데 담바지 봐스다 콩디데 송기다 다 결사 토번이 되지라 자샤사도 되지 제제 용도 결래 강에도 무슨 가라가서 쳐 봐서 다 이내 고 망조기 내자 그다 그게 봐 고지다 그게 처리네 그 냠마 보지고 지에 매 봐서 다 내가 되는 거 시시

0: 진데.
1: 다 콘서 멍부지기 로디는 다니엘 요고 동자 멍부거미 내내 제정. 다 멍부지기 코디스다. 차장 고래기 콘서기 슈네르 디지우발. 다 백고로 다 롱바디니고 남다다 바르다다면서 니쉐스로 난 러브기스데. 다 닐레 러브자미다 코 속바디다 가니 다 레미오다. 다 셈바고로 기블루 멘자도스. 어. 온다 셈바 롱바 셈바 고래 다 조난스로 테르마도디. 원니네 배티기스 특징내고 초통교여봐 긍지통교 자당 통교 쉽죠 다 약하다도 그냥 직지 가셔지도 되는고 다 니마 직줄에 두지 주르미네데 고 죽고 디 연종디 뢰마동 소로지 아니 니마 뒤인지 계속 어디도 되냐도 봐도 초장으로 빠라 계속 어두지 심한 콘서 미디스기다 담이 낭사 구해발어 디지 얘기시다 미코레 직 초와 전주 세부제 미소 독부제다 고치 폐기하고 싶지 어디 뭐 부수 도시지 자다 추 덴바되고 담이 진내기 수율로 뭐든 왜 간이되다 라미오다 이네 고 디지 얘기시다 고 질 딜럽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면자고 기부 면자 산적 있습니다 멍부지다 다 니네 팔 로제다 니네 대교디 매저고 제미도 저거 뭐 생각이 구매들 쓰이는 거 되죠 딜럽지
0: 그래서 아니 담당한 저가 나 내가 전에 먼저 도와 동조기 마조라면도
1: 어 이나 찾아 어 저가는 내지 이민도 나도셔
0: 아
1: 다디 콘소 딘제이나 저디 능기 아마 Tā nāngi āma khuāntō mī kō shōlē yōngbō sō rōshkō. Tā shōbē rīng tsāng tā tī chēnī kī, mī trōngi nā nā shī trōngān chēmbō wō sī mī tōgō kī mē bā ngā. Nīn zē, chē zāng kō shōlē yōngbō sō rō chē chē mī tā ngā chī yō. Tā tī khuāntō yōngbō nā shā shī nā yākbō shēbō tō sī kī, chī nī sō sō mī shōlē kī tī kī, tā mī trōgō lōb chī yī bā yā, mī trōsōng tōng yā kō shō Te lolo zhongzu lo kore ki topcha soro di lolo tichuwa nga jiwa nga kya.
0: Ah, la di ngenzang lambe ki di
1: rinpa di. Oh, rinpa di wong.
0: Ah, lo jile tichuwa nga
1: zhongzu chaya wo
0: re. Ah, sila sila. Te da zhongzu lo jige yongba
1: sila sila
0: da di tumo benja
1: dago. Oh, tumo benja dago.
0: Ah, sila sila. Re, re, tanda di laga chinye laka zire wo re.
1: Laga chinye nu sinye la. Ta, tanda laga jige nila pomo jiyo di ni. Kumnyima nyinggang dea yang dosu shiw shu jaya chaza jaya bangana Tila nga tong chukki tsu chayga ba Tanda ta ama khonsu layak chigi shimba diga na Ta ku shokpea ki chuzo chayzi nyi zu shu lay suru soda Nye tong kya kya kya dhe chaya jan dawa su su yang chayzi jiu
0: Ta kuna zi samlui na lo lay chik gazo ta dinde shu shimbo yukiri
1: Ho la da yakbo shib dosu kuchi ni ku shu lay baka Chiko bed mi tobe kheri chaya jan Kan kya ni
0: chukku
1: me ba So su mi nang kato dini chenda ba Tā kō nām jū nē yī nā mī kō tī kī tī bā tā gās tē nē tō yu tī kō kē rāng bā kā Tā nē kō tī kāng bā lēk tī jē nē yā mī jīng nē kī sō sū kī yōng bō yā yō bā Kāng jē lō tā sō sū mī lēn zhōng yā yō yā bō shir tō sī tā Tā nē nī ngō nē shā nī rē sī kū rē kī pō kē kī gyāb shā tā nē kō tī nzū chā tsāng kō rā tā mī dhūy bā rē chī rē rē jē bō gyāb Lesake Nazi Zong to Kibangana, Tazong Negi Kure Chiku Motoneo. What did Lesakur? Lesani drew Doxija Chasanjan Sukio. Chasan Consul Lega Rundi Kurki Kure Chik the Bala, Chip Dugas Rodin, the Chik the Chayas Rodin Chaniki, Dick Jenshan pocketed in a true chin. Singazin is called Chingi Satovich, shooty top the chip.
2: 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些,我等这

0: Tomi chim san zhen kang chung chung tieni. Da di nga tong jia mi dun jue dung zeng zhen kang tang. Tieni zam ling yang zi so dun kang. Ye su da chia kung si ji. Le gu nye xiong chia kung jia jie qi xin bi lam de. Le gu nye xiong chia kung jia jie qi xin bi lam ba di ne. Nam mo dang gong ren qin bi xiu qi jia xiu xie ba li xiong yin. De wei zhang ni jia ga xin bi zun xie ba li to bi. Zhen zhi yang lue yin. Wang du ji zhong cui wo xiu tong kang. Ngin zang lang ba ni zong. Lo da zhong cu yuan ling kang la. Gora chi jiu nga zhi di. Zhong cui tian mong ban jiu pie ji dong ru xie ba ma si. Zhong cui zhong mo ka ji. Zhen kang ge li mo du di. Jing ni li yu to ba xiong yue la. Ni mi xiu li yong ba jiang sa to ba xiong di. Qim zang ge ko bo yang to xin yue ba shi. Wang du ji. Yo go xie yu li ri ji. Rang ni jia pa sa pa yu jia. Ra qiu long sum jia. Zi du gun. Yo go wa ya mong lan to qia to ba si yue la. Di wi kong ge pa yu jia. Rang xiong zi yong. Rang ni la xia ya sa du jia. Tun jin jun ba ge jin cun ji do. Zam li yang zi. Me qiu ren ni da ma nian gong pai dong di. Gang li jia song xiu to ba xie di. Ma di wi mang wi. Pa ma yong cui ta ke jia zi yong dang. Lo ji ren ni la ju lian to ba xie ji. Dun ba zha bu xie jin yue ba shi. Singa na ba cho. Ting di bai yong long chin yin chin li gong kam ke long chin jia. Nga dang ngay ju bi xiu lam xie bi le jin nang. Lo ka zhong qie na ke zi zong. Tui ba zhong cui na yun le de ba wang du jia. Xia ya sa du guo jia dang ju guo xiu jin bi. Qie ji men tu de xin nang yue ba xiu.
1: Tanda wang zi la jina yung na jia jina yung zi tui ba zhong cui gita. Lo jin long ma tang bu yu gi. Chayri song duwa. Inbe ma zi ta cha cha sa du jing gini tang bu ruwa.
2: Wa ba na.
1: Di yin du yang jik kira mi giri gi sam nui na lo le jik kiri so ri. Da jik so su yu gi nyong zo yu niri ruwa. So su yu ta cha ting du pa pi gin jis ni ma jo. Di yang kan riri chi yin na. So su yu sam nui na lo.
2: Da ni riri chi chung la. Nga ri ngwa ni cha cha su na. Da tang thwa ma lo da chin jie yung du yu ka ma sin. Da kwan su xin ba di yung so su mi xiong xio pe lega. Xiong xio lega chi. mang che zhong ge ba de ne zhong si le lu yong es ma zhong a ma shi ta de de yong de dang tao ma la ta ga ni de ma su shu che shu chen yu le ta ma yong de a zhe de la de xian mo ka ti ba qin de je ma yong ji de ba zui bei ge zang de den zu che ta mi mi ka ni ga ye se ba ma mi ta ge ge chuo ge me si de le shi si ge da mi de nang de ge ta la de xian ma ji nang de mi du si de ta na men na zo kore mi kani suru chayrta ta ina nga re ko tome kaamisina kore ki di kore sumdi usine maru kore ki dunpari di kaanchi usine ta mi yuanchung yaabu dindrisi chi mi kore mebo goma ina bi chatsan kore nang shao abda ta mi ta dila mi nga zo di jik kore ki yuego ki dosa ya jik somadum na mi shuu mi geni kaya saya sacha suru chima shimba kiki yungbamda waa dindrisi nga re sumdi di koro jang jen ta mi kaan shenay me shenay samche nye bet kore nga re ki jie goya wadi nga shatakta jaya jen ta Chu 중급을 단이 밤마데도 딱봐 쓰바다 더미 카이바 라브르샘 튀는지 인지 민지 슝셔버 제야를 땅매 봐서 코디미 링내 장을 땅 봐서 더 링내의 결이 아버지 장 그걸 용내 차차장 봐서 그 배주 그걸 땅땅 봐 하나 간 뒤는 상가 집전 되 뒤에 매블스 와 도전 더 능미 밤에 갑교래 민나제 디제 대나미 미주를 얼마미 게게스들 나와던 거에서 되게 매번아 어떻게 이제 민능미 인지 미지 두지 야부 쉽죠 봐서 이제 그래 초용 데미 자샤사 되지 나 단단원의 자샤는 알아 진님이 들어간 동인의 미사간다 된조에 미소주에나 두다 데미 따라 데간 달로네 제니 대조 방함 년조미 대접기 이제 공스 이제 쪽제 방아 예나 호종의 쪽제제 제산데미 콜 내가 그네 제제도 다 제 내가 제비 매지 한 소수 미 러브진 트윈교인에 비 가이네 레슈야야 동토기가 와 독제제인데 다 단다 콘조 파마 몽부스기다 조그든 줄에 다 하나 가나 독 베 슝셔베 과 마중네 데즈괴미도 코초 로용네 미 낭다 매년들이 전에 야도시 와디 그래다 셈난 게 그래 가서 봐
1: 저거 봐
2: 너 그래 저거 때부터 민그래기 셈난 내 때문에 소소기 제벨레가 좀제스로 도착하네. 갑자부도. 심마바 딘데지기다. 담이 망부지기 담타말레고 기기하고 애매한 거지. 미자샤사도 진짜 딩원의 수구제 매망하면 제매는 거 녀도 사베시죠. 콜라르시면 되지 마 형제 미장도 제도 미디게지다. 미 미네 가야베다. 내데 미 파마데 대한 데서 삼농원도 사부제. 원도 사부죠. 와제전데 가고제도 결어도 지정을의 균균지 균균. 다 균균 단도 정도 인즈네 동제 야부 지고 때 그림이 가서나 뭐 징징이 그래 자자사도서 제소 때문에 망조래미 그래 뒤레쇼르 땅미 고자르 사이요 없제 종수 집에 냠대된 저의 배계다 소소정이에 미길 미세용을 때래 야부 제시 또 로딩이 침방함이 고자하고 없다 제장 나른 게 왔네 제제다 야부를 쇼중
1: 나스 나스다 타는 건 두와 종조게다 예용이 유고르게 근데 소리다지
2: 好啦
1: 남디네르와
2: 디간 여비지 니네기 단니네 넘시 야그도로 꾸르컨리디 카투 통합달라 타디 통도 미망 부지고 진네기 쇼게 기 니세이네비 공단니세디 딱근리 파베가도디 바르게드 가부르다 쉽치기다 타디 메제기 다 딩선 과게비엄마 바다 범염제 쇼베얀디 시니빙 트랜스얀 캬룸지 오라 캬룸 타 차분 비미스기 닝제부터 제부죠. 얘는 주로 주든데 봐라. 콜레지네 되네 이게 고격스. 어 된조제 디심바기다 가마스나 나가제도 로제기 고역이다디 기틱스 같네도 고 삼소로 사삼소로 제정어 딩은 기원 중 등은 다 자도도 고모 샤스나 고 카르마디 하찬기 서도죠 좋을라
1: 따따리다 따 왜리 따던데 공원지나 숨숨 남다 타 내시기 된대지 사제지 김백 손난 도스
2: 이거 어디 와 이거 그 된대서
1: 다들 다들 지 대신 되게 달로 접준 유신 알아 저지 단다 랑가디 랑가즈네야 카도 로다란 도야 메슈 초간 지 총주나 용야기 된대 공부 인지로
2: 어 봐라 단예도 주주 대발 된대 지던 얘기 또 팔아서라다 코 람쇼스로 키면 출로 칭아 주용제제 때때때 진들의 지던 공부 쉽지 봐. 단 얘도 주든 되와 내다 니 주간데 제 주데 니에 가사 갈다미 주연 긴인지려고 이내 자다 닌지려고 감망 부용제 제자난 방아라. 다 단대원의 샤샤스는 니말 요고도 무슨 갸자만 보고 두고 매대네 대바 용대모데 향고 직대바 총안의 적지수로 유저 가져고디 용버 개용기 야부찬데
1: 제제 라스라스 따단다니 돈 죽을로네 제제 감제 돈주기 단디 정간데 그냥 괜찮람으로 봐
2: 어라
1: 디슈어 양지 단데 대제 공수 멤버 신배지 녀티온 나니베
2: 디슈를 다 사간디 녀경 제방하라 사간디 녀경 제디네기 단대대기 공수도 제디네기 딩원은 예 디진이 경진이요 요거기랑 공수된 되지 다 디제제는 야 녀디제벌라 디제니기 녀경제제 나가제기 단다 조용한카 수요중간 차장고르다야 자도니기 강방아야 된다지 어 디제기 남장식 미 요거 주네 제제 수뇽율 어 야 디콘서 코치업시 도지 그건 하마고 내미 자도 지금 남산이지 어 어디 야고실 도서 차 상고 개발 지중 배고 김던 들어가는 야르제제 어도 지었어 다 사간 딩모니 샤샤스나 도스이나 나라 당토마 다 중앙한테 쭉 잡아가라 중앙한테 쭉 제니 다 중앙한테 고 업저르시 로딩은 주도다 미 그래기지 가사간에 다 셰프슈이네 저 그래딩은 차장 다 세이시 잡으시 르는데 영화 다 르는데 텐데 나름이 들을 때네 디잠기 나도스미나 등에 딘다미 디가 되니 용에 매버 섬진 딱고 다 나가서 동네야 상한지 드리젠다
1: 드디 정강이라
2: 저 정강이라 저지 다 상한데 오늘 샤샤는 다 스타미 마음에도 무슨지 돈주 주시다는 젠데 쓰여 봐
1: 아 그래서 저기 미게게 나는 거 쓰여
2: 봐 어 미게게 전 쓰여 있대야 어
1: 제일 다 되지 지금에는 지난 게 다 단나바도디 정강이 예배기 근데 소리 단지
2: 에 둠데즈르와 다 드가인라 다또 소르 딩레기 다스 드랑 되는 거래기 가라간상기 세시지 샹데와 말로 거래기 다든 상한 비기문에 제시하셨는데 당 알아서 소소기다 용바드 담이 타기한 시중에 이렇게 지제니 용해매 왕함이 당토마기 미 맞아되는 메시지 단제미 정한 소방아 다 소소를 얘기한 미 맞아다제 디제제 저디 담이 그냥 배발에 레슈에 미 가라간상 동토방아 와디레지 섬제 배족교인 단 니네기야 니님이 외국이 중앙 시바가라 제 잔다 킬을 상한 조예디다 피네야 니군 칼라디 디제디야 외국을 야부시도다
1: 다다다
2: 대 니군 칼라 피네 디제는 공다다디 야부지
1: 리데샤드제
2: 원일의 샥드제 와도 제제
1: 다다다다 그니 그 들어봐
2: 옛날로 코 옛날제 그니 저와르데 와도 제제
1: 다다다다 나서 다 로직 나노 조사슈디 뒤져 그렇게 그래
2: 다 로지는 저 사슈 되저디 진도 당분이 비대 방이나
1: 아.
2: 다 디거도 들 초라 다가 잡아가나. 초월라 군계진디. 다 군계린 담이 제종 군신 바이 바라 디네 방아나. 담이 요고 주체 동해 말. 니네 안 여전히 군계진디 요고 쉽지 온 바라. 그 처음부터 초 다가 찾은데 다 뭐디 다녀 쉽지 온 게 나나. 담이 낭세 구이 멍부지를 디네 동해 매워. 어디가도 저 사슈 바나.
1: 군계데.
2: 호나.
1: 다다리 다다리. 디마제 단다 비게 링진 데레 양다가 줘야기 딘데 이기로.
2: 호나 단 링진 피기원이 차차스네다 곧 처음 다가 차니 제니든 디경은 로그 대전 좀
1: 봐요.
2: 어디 대주도 돼 요건이 보치 대 드리지가. 어다 아주미 대바 자게 세마마다 녀지기 때 자게다 미 왕홍 뭐지 왕자오다 콘저에 내닌데 봐.
1: 너무
2: 좋아하는 거 봐.
1: 도시에서
2: 와 봐라. 다와 봐봐 대제제 님 좋아하는 텐디 요거야 뭔다 고미 고르지니 대동 지방 대동 지제고도 요거 뭔지 하고 줄다 재산 고인 것도 뺏고 가시한 캬바 다르기 기즈네 저도미도 가시한 나대 봐 대도 가시한 주파이 봐 죽이나 어디지
1: 다 다는 거지 투어 통지디 이제 차서디는 진행나 처음엔 잠들어 봐
2: 호바나
1: 니네는 이제 강대 접종이죠 에 지난 뜻 소소는 봐 로지 차차서도 제로 와
2: 호바나
1: 뒤인도 이제 지난게 룸바데야지 근데 소리 가딘 소리가 지난게 섬내나 권유인데
2: 호라 유라다 근데 섬시다 미진이 소소디 계속 차서야지
1: 단
2: 니네 미소소미디 양 차차서도 제제 미 촌에다 초와기 고래기디기 드레치 소아당다 레마오 베낭나다 미스 랭이기 송급 제비 멍시도 대한 베게 가라가잔 당제 롱베기 다바레 미 롱베기 미 님볼미 다 레쇼 땅이 볼레가 제셔다 다 모티고 그래야 미테서 냠자기 서로 드레 당제 롱베 미 님볼 고간 바스는 벤조 딜레 라브라사 톱제한테 벤드 중에 서로 어드레지 삼로 슈치비요
1: 라슬라스
2: 나스체 나스
1: 라슬라스 다체 아들은 그런 게 이제 전지단에 넘어 터제나 수비 아 맞세 아니 그냥 이게 손남디 약도 약지 용을 다시 문을 시기
2: 어 올라서 이제 터져 됐어
3: 배희의 진주 동네 로 듄주 등 보라 조선 고비 딘저 휴

치나나마도 로촌 초보 조모여다 근칸소 체난지 다다 년고 초빌린 친티나 베존론 친닌친리코 강기 론친제 시빌라인 지빌린 친티지 드랑가 시빌라인 휴주 뒤쳐노 시빌

0: 이제 초두지 살리팅 세지도라
1: 세지도라
0: 용초비 당주 조카당 님비 로통 용지 조차소
1: 창양다비 세지도라이 切了桌板面，先把门。

中华美人丁顿出兵的些丁部走你美人卡瓦的拼存中文档必须年这些些不然滚点东归

글로리 야 잡소도로 도도로 고메라야 동서바니게기니데야 산든두상고 마히나야 다다치튼고 고마리 에난도도차시라바레야 지양사보자보데사레야 망한당고 마히나 고자통진통초교카네야 야야자보 온도롱라야 아마메지 서바코 소바셀라야 아니 서바보 탄로 호쿤데제야 돈레베키 고자바데야 아 땅창보 용라 센진버

야 아주마 보자르보 호카다암치에 야 안세보서 토테리세 야 안세보솔로 세르바테 야 타로모메티에 톤다네 야 아시에보뇽젠 센다레 야 아노게보타키에 센다레 야 슈뇽젠 온류

공매 독타가 단도리 파라만 닌다면 조세 파라니 도마숭레테 나리 타타리레라 나롱 알게게 말라 욕베 판카 만도마나 고메 소르가데 사미 푸누 톱큐고 마기나 고메 소르가데 사미 다벤 달라 자니모 달라 라마마토나 고메 소르가데 사미 밍튜게메 담케테 라모라지 마기나 고메 톰가르데 사미 토이바가 케이킨고르네 토토토파 만좀네 고메 조르간 로사미 탈로텔리 얌서다 릴라르 동테 아야가자 데컨티 톤드웅아리 다잉 통게 깨샤라 양다 깨샤 안두다 서지 주에 렙시라 루지 마마 고조서 루고 돌라 가리지 두케 팔라 우센토 루지 오메란 도컴지 pōngkāṁ dēbē shāng lōgurī kāngsāṁ rābū tērngā ālā tōbā rādāgā ūjī jē dēv yōng yīngyē bārkāb ālā chūyē chāgā pōtē yā

고 독바 아 덴디지 찰스기리 도바데 강아리 있으나 아 다원나 다 사지 선지 그 드그 사지 선지 그 절다 아 빼나 카다보다 아 드니 나다보다 아 드니 냐다보다 드니 자다보 드니 차다보 라서바 덴디 그 아 이게 여러와 아 다 대소 그 드니 대중 오 땜바 마레담 빼차기나 카 세야 되게 아니 나서 시 사지 그 카 사마사사 그 카 계차기 지 그 카 오 드그 아니 되게 사지 이게 생기고 놈 아니 카히 바도 그 땜땜 그 마레 단냐 비게 되게 다 도바지 나서 못 버지 차리 데 차게 비게 젠제 때라야 산로지 땅나 그 카 메산다고 지 여바래 데 강래 있어 봐이나 싫다 실 딩상러 아 나서 사마라 소바 사지 지 카당 되니 추나는 추대비냐 라소바 대소지 아니 민대소지 그런 아 카가노로 만든 가슬라 드래곤 된당 찬히 바이나야 야나 대답하고다 냐당 카당 자 라소바 대소디 이족토도 만주유 가슬라야 아 되니 사지 짱바지 카당 사지 짱바지 냐 라소바 대소당 단 너나 된당 찬히 바이나야 안자 아 이족토동 찬히 대바이나야 안자 아니 라보라보 찬히 Dendrajila teni, eni nga zo mombo jik chile se gila. O, sama sa jik ka la soba teso, ndenyong dila yang ka se giyo re, dreyong bi ka se la ka changba chok re. Eni sa jik san jik nong la, eni ka tenyang, eni ndenyong dila ka se gire. Dreyong bi ka se la yang, eni ka changba chok re. Tenyong dila, tenyong dila mandabi, chepa na mandu, jinsi tela teni sa jik san jik nong la, eni ka changba teke. Tenyong ngo, tenyong yosa re nyan bika ta toba ta teni she gire. Ta re di ta wenja tenyong ngo ma la, ta tenyong na chepa chenpo yo re es. Jinsi kante re se na, sa jik changba ke ka, Inanda, and in Nayana, and da, Jayana, and da, China, and Nayana. Can't I say, Jamba, the car loss of Batiso la? Any go Jinjuti, a hue, Marie, Jamba Chat. Jinju, my Uba, and the Yiki Jamba Indila, and it is so good, Sama says, Kadang, Chenang, Yadang, and in Tuyak, Jalas of Batiso, you tend to mote, Zan in any, Tango Mares. Then it ten Motopayenza, and it says, Jamba Tisote, and it means Mares. Wanda mean yin kinch, yana mean the jerbig, kadan, teni, nadan, a chadan, yalasu, but tendiki, you get tesote, any tesokian, any ten wot, emma maridam sena, tesok ten wot, engres. When ya teso, you get jamba arisena, you get jamba my body. Pat down a yuzuku tony, divine, you get jamba zone of jiote, ten woman mean the jerbig, kalasu, but teso, you get jamba my bodies. Jesu children, teso la, and a jinju ashupas. Agen tatin di huyos. Yena yang wenja ta, shilin anzu kisabji la soba ji kasale yige de pa sor yang wenche de lo, ta, ani yizu ngui la, ani, antate chori dini, ta kuchi zinbuk jena pang se ni, ani yang jarwa ta, tini ngondo la soba jerde bi ki tenjek, tini mingi de so la kate jinju ha, topa yena, yizu la ngui su ma di ni ko yizu yang wenche de ko, dui ya pa, kisabji kasale. Wa tenjek ji dui ya pa yinza, ani, Tatan Kondiba Nangi, any Yigi Jamba Rigil, go Anta de Dubayanza, and it did pat down to the Yigi Jamba Zonda with Chadiro, go Anta Miss Maruitis. And it did, and it's a Jigon Yigi Jamba Tisuni, any Chepa Medibizonda with the Nichi Salotani, any Kondi Big Topati, Shunguris, Tinta, Dodo de Yapaina, Saji Jamba Gonota, Tintimbic, Yigi Yomares, Teso Tomadich, Yigi Jamba is, did it. And in Yiba the Kari said it. Ming jet carries a dear Ming jet. The Ming jet carries a dealer, and so, Kazan Ming jet here because last year. So, Chiate, so the Mago Tinjagan, Chatter Dully Combe, you can do better German, mean Raptor Japan Jerry Seata. Any lobby team is somewhat a rang, Tajus Agon, you get coni, meung day, Mingukun, Sichun, Siki, and a temperature, so on, ye, Dorna, then ye get Jambat in Mamboti, any a chop, but a tenny, and a tenjung. Then they invite you, Ming Jet Carries, and he, you get it. Dick, you get it, but that Ming Jet Carries, and he, you get it. Dick, you get it, but that means you join you because you don't get it. What did you say? Somebody cherries, Dilla, that Ming Godin to Mahim because you get in the Tanjung Wot, that then because that and the Chilla, and he also means a girl. Then they did that Ming Tanjung Wot, he began, and Wot and Dandra, what kind of cherries at it. That Ming Tanjung Wot, and say at the Ming Koshili, a cock shot, the Ting Wot, and give it. That penna, Murphy, you pick a dattig, and he, Mercy, I get any Minde Tasa, Dagi.

0: 마히 댕고위 그 생제 오 대처를 해야 되는 아니 마히 집이 닫다고 딱 댕고요 마히 집이 닫이 튀바잔지 아니 튕겐지 아 똑박을라 야나 로일라 아니 마히 댕고위 그 생제 된 거 찾다 그 대비에 빼서 카퍼스야 닌천스야 로리스야 대다 대히 집이 그 닫대고 아니 밑에서 답이고 다이고 되니 그 잘라대서 어 카바르이나 롱체 닌체이나 데이터북 잘라대서 소마데 아니 치리세딜 어 데이터북 밍 잡텔라테니 아 아니 아 로이드 코른 챕터그시 어 되는 닌제체터그시 제제텔라테니 치리세딜 미세야테고 코르 다기지 니보테 중오 쇼짬바테 아 아니 코 땡그레스 베지는 머세비티스로 메트게타 샤탄가 마히 땡고이고 센치 쇼짬바지 되지 모든 가서 땡그레 마토노야 메테 포인가 모인 아 메테 메 연대진가 야나 가야 미히 겐지 물론보이 야나 자리인가 베리인 라소바 아니 메트 그 셔락 쳇버테 고 땡겨 말레스 쳇버 기타데 고 땡거 말 되니 고 모셔 잡아데 땡겨레스 대인딜다 돌나 아니 고 되니 모 땡세딜 미트 그 니퍼트 아 되니 다이 가야 루마지 미트 따사 그 다이 니 뭐 가야 루마지 아니 모테 아니 이게 도마 좀 뉘비 그 쪼바 아 되게 쳇르스 아니 고 땡겨 바레스 대인딜 쳇르세딜 아 땡주 뭐 땡 맞대 때 아니 민트 드 마드지 체지 쪼는 거 쪼데 대위디스로 코로 아 배창이나 사추 메누 라서 바데다 대주비 그 잣데가 아니 따사 그 다기지 니보데 좀 뭐셔 잡아데 거 때 맞나 아니 코소 미 말해 아 땡 터소나 데다 버 잣데서 대체레세데 아니 아 취 대단 되겠더니 그 민트 잡아 어떤 게 차려레스 어 대위디스로 아 고 미이민 그 책임이라고 쪼띠데 아 대니 뭐 때문에 어때 차대 받는데 지레 다 대체를 세딜 아 가상 그 아 아니 아 취직이 되네 난데 단데비 그 좋아티스 주 거는 사진 도디지
1: 다다 제지 심바디나 벼경 롱치 닌치리콘 칸게 손다 로치 린치시 향라 민티 낸지 린치 신지로 가스효
0: 드링 아로즈 히야트 치르세딜 아니 스마 아 드니 민기 셴이 세야데 다 오나 미 따바텔라 고 귀바치요 그러와 오나 민고 고 셴이데 간데지레 고 셴이 세나나 야나 고 니바나 버 간데지레 세바 이나 다 늘라 아 나조 랑가르키 비근도 아 그나나 아 아니 미에도 따브르 만제 난 지텐 탐치 몸바르 njer 데위 모바 세위 셔 네비 미에도 따브르 제세니 오다 내르숭 Dekh tenchere se dilo, njiten togo ngansu hija ganda kanyana, chui ganda kanyana, ta deso la pache wachi lan, ane ngansu chere se dilo, mire re tagre es. Ka de, ngibo te dan te, yana chui te dan te la, kong rana su su ko tomu maye bagi min te mada pa yina, ane njiten ta jite ne momban jeno gre es, ta njiten ta jite momban jeno gre se dilo, ane chui te so su su su su la kuru min tomu maye bagi mada pa yina, ane ngaro su nginzo she kawa, nginzo she pala, ngibo te da ten, chui te da ten nginzo pala, 아 아니고 묘라만 보지 온 그래 대자는 맞아 아니 펜스 뭐다 뭐 펜스 빠르라 깨차 희니 아 고다 쩨용 비가슬라 아 아니 맞아 죄자가 난데 몸부 강배잖아 죄 희지 그 니보 강다 강이나 대소 초마라 라라소도 토모 많이 봐 민지 맞다 봐이나 아니 대다 대다 뭐 니보 대소 좀 파슬라 다 쩨용 비가슬라 아니 베스칼 아 아니 다들 리보지 고른 쳔 못해 봐 강아만 보지 온 그래 와 된데 대라 때니 아니 에 기대 타지 뭐 반지르스 아 되니 가서 그러고 딱 니보 간다 간이나 파츠 아니 현라고 돼 시면들 파츠 천조 파츠 논조 파츠 논조 파츠 천조 대라 때니 아니 나 조치자 그러고 딱 다테서 소마들 빠지 처음에도 받거든 내가 딱 강한 마음 좀 그랬어 대미 모바 세우신 김이 뭐 답하는 자 있으나 딱 진짜 대위 싫나 딱 대답 그 아니 치탄 저 파츠 아 되니 천조 와다 아 대소 인자 말아 그럼 몬로 이거 모바 대소 파 세위 싫더라 아니 이제 다 다절 캠보 돼서 그 아니 니보 돼서라 다 취 돼서라 아니 라나서서 그다 너무 많이 봐 그 아니 미타바레즈야 나 달아티 바이나 아니 나서 민세야 때 다 미텔라 테니 다이 니보 돼서 파서 문조라 아니 리퍼치 고 닌잔 타바 니바요 바레 아니 얘야 파서 니보 돼서 파서 딕지로 고다 쪼용 비가서 미나 테니 아니 니보 돼던 때 아 얘 바로 빨았다 다 리퍼치 쳇티비 그 미나 텐데 그 신이다 Nibaya bari. Jinsen tela teni nganso pejit ni kanchen rupa pema karbo se ya ta kipa chenbo kongi ya 明大把呢你不应当没有心第一天过于切多先送你吧明大把的你不应当也怕是没有的啊你得到第一个天的也不就过于切的了你明大把的也算了天天一般也在暗中若没力大把的存在那若没力的过给切个药了带你那一个个药了带你啊你啊他也怕入不了让让说说个三下个对先弄个刚准备给天天做的怕打出的血鱼了电影的了，他给的一个托尼，你不看他看的，没演了，怕过些吧的，打这吧啦，啊，你迷茫不？这个托尼，别些当年你搞打这个了，别家把人呢，啊，你多么样，你不是比个高啊哟哇？电影的了，高啊的，一跑路不了，打这把些吧啦，啊，你高啊去绝比个，可是多么慢一把个打这哟哇？别起来就那动地去，天线你不是比你不得劲，啊，迷死！电影的了，高啊去绝比个打这个，啊，你高啊去打啥个打这个动地去，天线你不得劲，你不得个我的，啊，你。को लिपर चिको तेंगेर तीन दर कावाही भी गड़ती की अनि बंबासे लेन्दा दो मसे लेन्दा दो तासे लेन्दा दो छुसे लेन्दा दो नंकासे लेन्दा दो निमालासो बा तेंजे को दागी जी निबो ये ना करो छेपन ये भी थोनी अनि दुमान दी भी के तेंजे जी निबो ते अनि निंजन यापो जी थबाता ये पारु बोलने अनि गांसो ता साचा से ना मंदु याना येल्दा याना दूसरे जो को अनि पा को कापा याना कलुई को तंजे को ता इंजीटें जी शिजा ता निबो तेजो सोमादे अनि ये पारु पोला दाले पो जी चेकी ना ता कांगा योरे ता चालो को तुनी ये ता दिग मके विकास ला अनि ये पारु पोला योमना जी रमोग जोन रबो जी योमना क्याला कुरों Tengi kor dapat itu mepat tenje yorwa tenje kini boh mampu yapar. Tapi tesu tu ciri sendiri. Ani, ni boh tedan tecu teda teju kor. Ming te pesi tuh bithoni. Ani yang paru pola dapat apa ina? Ani dapat kor lupa je cendowik. Tenje kini boh yapar res. Tenje yang banyak sah ming sini ten dor ini kena. Ani cuci nanti. Ani ngote. Ani yang dah manzor wada, yang dah manchuk wada, yang dah mandi par. Ani tukbala lipar ninja thapata. Ani yang lain. Ani tedan tecu ciri sana. Apa dah? 리프로지 쿠미 트위터 봐 다들 민거 신이고 거시

0: 아따 고 레레견도 아니 로로소소가다 다기지 니부테소 배차기나 사이나 사키바트가 다기지 니부 사키티비기 니부 쳇다발은 히비 미테란 쳇바이기나 렌히케비기 니부테소 룸다발은 쳇바이기나 양히요비기 니부테소 메다발은 쳇바이기나 아니 메히 주비기 다테지 다기르 쳇레세데르 사키티비기 니부테소 아니 미히 주비기 다 미히비기 미테지 다기르 강레세데르 아니 죽 잡아르셰바 알아 죽즈제지 니본데 나와 답변은 처음이나 그 단전지지 아 드니 니본데 나 답변이나 드만노지 니본데다 오다 던제 그치를 세디라 민테소고 라랑소소고 아니 다기지 니보테소데 토모만이 봐 아니 고니그레스 예바예자 아니 테소데 치를 세디라 아니 아 그러니 니미레스겨 아 아니 취땡 치를 세디라 민테지 토민 주에야 봐 아 데니라 데니 아니 민테 그 취데 토모만이 봐 고니 봐 오다 니지 니미레스겨 다 왜장 아다 미테소도 다다히비 미미테소 사치 메롱다도 미미테소테 아니 시질 야 코로나 토 담보 따지 니보테 많이 빠고 니보 예마 던들라 양고 따지 여바레 베나 사다베테 토 담보는 사히 티비 니보테라 따바레 되 왜냐 시질은 오늘 사히바테 자라 예마 던들 거 예리 따바 던데 따비가스 라 아니 미테 니보테 지처레세 디라 코로 니미다 담이니 군을 간찬으로 해르세 담이 잡아 pe chayana sa hipa te sa hi tibi nipo telan tsuenpa ina ku ngumi zhe zhe de wen cha sa hipi ki min te ma jila taba yoma na ta ga min na taba yana sa hipa te chino meto da jiji min pa ta yami di sila o meto sa se yu kasi na meto da jiji min sa hi tabi kasi la ani sa se ya te meto te ke rongo da ki ki meto telan tsuenpa ina ngumi ma re ta min zhe pe chayana ngan su chan chan la cha la ten rinra manda la अनि खुनु लासो बतिले पुगुन्दिले खुनु केसो छमानन गसो मि पुन्दु सेरवा बेदा हां जे दोपाला हां जे थिल खुनु पुनि जेर लासो बगिन खुनु पुनि हां मि पुन्दुस यमन हां हां त यरनबो केने को दोपा द सेने खुनु पुन्दु कसला हां मि पुन्दु सेरवा दे कसला हां जे दोपा याना हां जे थिल तने बुगदे बिगो खुनु ते ngomashido mi mare mi sedil ngaso zu thongje je ngibondela ngaso mi segrawa jede wiche zu thongje je tne Nibote, Nimi mixer at she jill cherries and a halas of bala pudibu, Kunutel and Tayada, Mipundus, mixer Tayada. Tikas la, mixer at Hanji Tila, pudibu, Kunutu, Nimi Mart, Tamis, Tendelota, Nimi Seatela, Dorna, called Tisatin Jogone, Tamis at your race, Nimi Telatina, Tamis at your race. Tatamij, Shatankal, coaches a group, Tamis at the candy, but they, and also Tataji, Tabdechio. Tindelta, Terin, Tisiji Wangi, Tini, Sotinji Nigan, and the Nani, any Changajim, and then Honda Jimala, and then also Muntani, any Tami, the Kandikandioba, and a Yenta Milan, Tatsu Yemban, Dejel Jimina, any Jiji Jimmy, Lasobata, Tisuji Corni, any Marjambay, Anima, Chichi Jim, Tindelta, Terinka, Fontin Digan Honor, Tini, so Nongo Tsuji.
1: そう、のぐそうち。て関係パレセリ。あに、みんが死にて感じちんば。みんなともんばきしに感じちば。てにみんなもぐごにやしような、みみたみによば。てけなにた、みみせやて、あに感じちんば。あ、ぺじたジャーニー。あにがそま。あ、のりちきばてにじれ。あ、てんでた。あ、てれんぐちじゃがなんで。え、たんじに、あにがそうた。さんぎぞぎちけてね。あ、とわかひち。あ、さんぎぞぎちけてね、とわかひちにま。 계지대니 근데 드와니바지 가르에서나다 민라 야시오티스는 간소 민고 오고니 야시오나 의미도 담이세 닌도아 의미도 담이 니여바가 나니 의미도 담이 니여바가 나니 아니 의미세야 되다 고된 간데지 야 간데지라 의미세 그래서 의미지 고된티 의미지 고된티 되는 닌바 고 의미 인가 미지 체기라보다 간데지래 빼지 그 돈이 싸는 돈지 어디인들 다 tata kubi ka chua ndisu mok tola ani samaa ka sangin raji taani ani ngimi la ya tata ngansu lontungu nono hibi ka tani koji ta ngimi na changi bi ki chakjian tegu toni ani ngansu ka dijengu chua ka nani tani peshe taana tongi bi ki ming teso la 아니 롱기 얘기지 좀이 민가다가 니미사레 어 다들 속 돌아 아니 로노소도 아 사는지 동도나 아니 야보요레 디는 다 드링크 아 아니 솔직히 난데 아 듣는데 난 참여하지 마찬가지 히들레
2: 린친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소 핀초당 지소 다주인이 조남처 다야모

0: 워코니 캉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체드르치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리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앙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촐라 마냐 곰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超不 number， 俺呢那去年俺把他写字单写到总部部，控制罗建业。 표기 표선 초비 루가기 리네 준지타 타비 동에 디니 나나 최토르토미베 옹게시리 텐제 송상 체기 표기 루가라 장비 저와 탐디나니 로양기 신감 리제나 쇼다 디니나 체기 년진 딘라 이심 소위 표기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토기리

0: 초반함바 타다 체제 신지빌린 친다나 보정 롱춘 인트리 콩 칸게 롱춘자 태동 르자 린치 로야지 신칸 린치자 나스 린치 롱춘 카바 송양 시바디리 안나 린치 송송 신게 린치이 초반함바 다샤 라신주 로산 녀마 예동위 르지데라 제니도
1: 아이죠

中华美瑞丁顿出兵的些店铺走你美瑞卡瓦的拼存中文档必须年这些些不了滚点动作